0: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찬양이 참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오늘 첫 곡으로 선곡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늘 좋은 책을 권해주시는 우리 권서인, 평화의 길법, 우리 광양 사랑의 교회 라종렬 목사님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1: 그거 답변하기 전에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말을 잘할까요?
0: 아, 지금 칭찬해 주시는 네. 거죠? 아, 갑자기 힘이 막 납니다, 목사님.
1: 제가 이거 책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어요. 요즘에 뭐 어떤 영화가 되게 막 유명한데
0: 네.
1: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0: 오, 네 목사님 예,
1: 거기에서 그 주인공이 라이언 일병이 나중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공동묘지 뭐죠 국립묘지에 가서
0: 네.
1: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 비석에 들고 하는

0: 말 있어요. 저잘산 거죠? 이렇게 한 물어봐요.
1: 맞아요.
0: 네. 그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대령 앞에, 뭐죠? 대위 앞에, 무덤에 앞에 가서 이제 저잘 살아온 거죠? 라고 이제 했던 물음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0: 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신 그분 앞에 제대로 사는 걸까? 잘 사는 걸까? 그래서 잘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아멘.
0: 그런데 이제 막상 우리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도 앞서가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어떤 사명이나 목적에 또 집중하게 되는, 집착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 책은 우리 김기정 목사님의 그 지혜의 언어들, 또 전도서가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런 목적을 자꾸 우리에게 주입하거나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삶들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건가 이거에도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교회에서 이렇게 막 푸시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모든 게막 다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공주를 몰아내는 것 같은 그런 조급하면서 다시 좀 돌아보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바라고 또 누리며 살아갈 건가 이런 것들을 더 얘기하면서 그런 삶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건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잔잔하게 들려주시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잘 산다는 거? 네. 이제 한번 얘기 들어보죠. 네.
1: 여러분 오늘 기대되시지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김기석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지혜의 언어들. 전도서가 말하는 잘 산다는 것.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답을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방금 목사님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라이언 일병이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린 그 부대원들의 비석 앞에서 사실 그분들의 생명까지 이 사람이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잘 살았나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사실 저도 저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까지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라이언 일병을 위해 대신 죽은 그 부대원들은 생각했으면서 저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님은 왜난널 잊고 살았을까? 이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의 인생까지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랑의 뜰 안을 시작하면서요. 문자가 마치 9시만을 기다리신 것처럼 네, 많이 올라오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너무 감사해요.
0: 네.
1: 저는 이런 애청자들 때문에 휴가를 못 가겠어요, 목사님.
0: 이분들 매번 한분한분 이름을 다 불러주셔야 될것 같아요.
1: 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0: 네.
1: 9시를 기다려 주신 것도 감사하고, 방송 들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문자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0: 그 순천 성서신학원에서 강의할 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우들 이름을 일부러 불러주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데 그 시간에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분들도 다 불러드리고 싶어요.
1: 우리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0: 네.
1: 네.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750번인데요. 지금 오늘의 퀴즈 두 개나 드릴 거예요.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성함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한번 호명해드리고 싶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두 개입니다.
0: 네, 책 소개하는 중에 나오는 밭 이름이 나와요.
1: 아, 오늘 책 소개 중에 밭이 나오나요?
0: 네,
1: 네.
0: 한 문장을 좀 읽어드리면요. 속도와 효율을 숭상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를 극한의 경쟁으로 내모는 동안 우리의 내면은 땡땡밭으로 변하고 맙니다.
1: 아, 이런 문장 나오더라고요.
0: 네,
1: 네.
0: 그래서 땡땡밭이란 오래 묵어서 잡채만 수북히 자란 그런 밭.
1: 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오늘 이 책에서는요, 오래 묵어서 잡초만 수북히 자란 밭을 땡땡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책 소개하는 동안 이 정답이 들리시면 그때 정답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0: 1번 보리밭, 2번
1: 2번
0: 목과박
1: 3.

0: 3번
1: 묵정밭,
0: 4번
2: 지뢰밭.
0: 목사님, 목사님이랑 아까 어떤 밭을 보기로 낼까 의논을 했는데 목사님 저 5번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1: 그래요?
0: 예, 네, 성경에 나오는 밭인데요. 왜 가론 유다가 목을 맸던 그 밭. 피밭이라고 하죠. 네. 별로 안 좋은 단어인데 또 밭이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5번은 그건데 뭐 5번은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이런 밭 이름 책 소개 들으시다가 정답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였고요.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1: 욕망의 종살이를 하는 이들이 거두는 인생의 열매는 땡땡땡이다.
0: 아, 욕망의 종살이를 하면 인생의 열매로 이것을 거두는 건요, 목사님.
1: 네.
0: 네.
1: 헛되고 헛되니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라
0: 네.
1: 헛됨의 자각은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해방의 언어다. 욕망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욕망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다.
0: 욕망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종이 되면 안 된다. 네,
1: 그렇죠.
0: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여러분 욕망의 종살이를 하는 이들이 결국 거두게 되는 인생의 열매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 1번 달콤함.
0: 달콤함.
1: 2번 상큼함.
0: 상큼함.
1: 3번 고단함.
0: 고단함.
1: 4번 새콤함.
0: 새콤함.
1: 네.
0: 여러분, 욕망의 종살이를 하는 이들이 거두게 되는 인생의 열매를 이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책 소개를 들으시다가 네, 퀴즈 정답 두 가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폰 여시고 퀴즈 정답 쓰시고 여러분들의 성함도 좀 소개해 주시고요. 보내는 번호에 우물정 9750 다섯 개만 입력하시고 보내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750번입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0: 네,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목사님 가사가 참 좋지요.
1: 네, 이렇게 가사를 악보 말고 텍스트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기도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고 너무 귀하네요.
0: 맞아요. 목사님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1: 네.
0: 네, 찬양을 많이 하면 기도가 깊어지는 것 같은 느낌?
1: 네.
0: 이 느낌 아시죠?
1: 해보겠습니다.
0: 네, 느낌적인 느낌이 안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봉진 집사님 9507님이신데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1등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1772님께서도요. 아유, 하트를 막 5개나 보내주시면서 반갑다라고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772님의 성함은 어떻게 되실까 궁금하고요. 2510님은 이음숙님이신데요. 가운데 글자가 과연 무엇일까? 이음숙님, 네, 2510님,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오늘 새싹이 떠있죠, 목사님.
1: 네, 이분은 일부러
0: 네.
1: 출책을 오히려 안 하고 책 소개하는 방송이니까 출책으로 해주셨어요.
0: 야, 우리 목사님의
1: 이런 세밀함.
0: 네, 우리 목사님의 해석이 더 아름답습니다. 네, 이음숙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연희 집사님께서도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목사님 9177님 보이시죠?
1: 네.
0: 여기주 집사님이신데요. 대성곱창의 사장님이세요.
1: 꼭 간다는데 지금
0: 네.
1: 아침에 밥도 안 먹었는데.
0: 방송 마치고 한 그릇 하시죠, 목사님.
1: 네.
0: 네. 목사님, 피디님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우리 0782 황경희 집사님도 얼마나 애청자이신지 몰라요. 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서로 각자 막 이렇게 안부 나누고 계시지요.
1: 네.
0: 네.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뜰 아니시고요. 또 우리 여기주 집사님은 본인도 모르게 사랑의

0: 들한 방장님이 되셨어요.
1: 네.
0: 네. 왠지 이분이 방장이 되면 국밥 한 그릇 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어느 순간 다 같이 그냥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방장님께서 아침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사랑했더라는 얼마나 되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세 가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전남 동부로 와서 사랑했더란을 진행한 지 1년 하고도 이제 8월이니까 8개월 정도 되어가고요. 그 전에도 사랑했더란은 계속 방송이 됐잖아요.
1: 네.
0: 네. 그러니까 저희 전남 동부 극동방송 개국이랑 나이가 같은 것 같아요. 11년 됐고요.
1: 세상에.
0: 또 극동방송이 처음 생기고 나서부터도 사랑했더란은 계속 있었거든요. 약 70년이 되지 않았나.
1: 야.
0: 네. 방송의 경력이.
1: 70년 네. 가는 방송에 이름을 지었나요?
0: 그러네요. 사랑의 뜰안. 네. 목사님 2061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1: 예수님처럼 사는 건 정말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웃음 짓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0782님 문자도 소개해 드릴게요.
1: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하나님 구미하며 읽었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반성도 하고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목사님 이런 문자 보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1: 뿌듯뿌듯. 세상에 네. 너무 귀하십니다.
0: 0782님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저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네. 또 1772님 오늘 책도 기대해봅니다. 1113님께서 퀴즈 정답.
1: 오, 벌써?
0: 우리 지역에서는 무거리밭이라고 한대요.
1: 무거리밭.
0: 네.
1: 네. 억양이 좀 중요하죠.
0: 정답을 하여튼 정답 두 개 다 맞춰주셨고요. 아니 지역에 따라서 또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무거리밭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1316님, 0782님, 1772님 네 정답 다 맞춰주고 계십니다. 1772님은 성함이 이정임 집사님이시네요.
1: 네, 네. 그렇군요.
0: 감사합니다. 그리고 8856님께서 방금 문자 주셨어요.
1: 샬롬, 사랑했더란 책 속에 감사합니다. 읽지 못한 책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맞아요. 목사님 정말 보석 같은 책들을 늘 알려주셔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1: 네.
0: 오늘도 이 귀한 책, 전도서에 대한 책이잖아요.
1: 네.
0: 지혜의 언어들, 전도서가 말하는 잘 산다는 것. 한번 출발해볼까요, 목사님?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지혜의 언어들.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잘 산다는 것은 뭘까? 우리 김기성 목사님께서 쓰셨고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작년 2025년도에 출간한 책인데요. 제목 그대로 전도서로 강의한 책이긴 한데 12장까지 전체를 24번의 강의로 풀어낸 책이에요.
0: 네.
1: 그래서 원래 성서학당에서 강의하셨던 강의를 정리해놓은 책인데요.
0: 근데 목사님 왜 전도서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좀 우울한 책으로 이렇게 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이제 이 책을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한 선입견을 딱 뒤집어 주셔요.
0: 뒤집으시네요.
1: 네. 그래서 서문에 전도서는 우울하지 않다. 오히려 유쾌하다. 우위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0: 오.
1: 이 한 문장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놓을 수가 없고요.
0: 네.
1: 이제 뒷부분에 혹시 이제 놓칠까봐 여기서 말하는 헛되는 그냥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0: 아니고
1: 그것 자체는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0: 네. 네.
1: 붙잡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붙잡으려고 많은 시간들을 집착하고 허비하고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목사님. 네, 근데 목사님 이 책을 지으신 김기성 목사님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1: 그렇죠.
0: 분이세요?
1: 오랫동안 이제 청파교회를 섬기셨는데 은퇴하셨죠. 한국교회에서 손꼽히는 문장가이시기도 하고 신학과 인문학 또 문학과 영성이 한자리에 만나는 글을 계속 써오시고 또 강연도 하시고 이 책에서도 하이데거, 뭐 프리모 레비, 톨스토이, 맹자, 칼릴 지브란, 니코스 카찬차스키, 차케스, 또 유발 하라리, 에리 프롬, 레비나스, 노자, 어거스틴. 저도 이분 때문에 이런 많은 분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사상가들의 언어가 이분의 강의나 글에는 정말 자유자재로 등장하는데 전혀 현학적이지 않아요. 그 성경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움

0: 있는 그런 창문 역할로 이것들을 잘 인용하고 있는 거죠.
1: 네, 저는 이렇게 지식이 깊으신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 좀 이렇게 저랑은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목사님이 좀 더
0: 저는 그거 반대니까 안 먼 거죠.
1: 이 목사님이 좀 더 이렇게 좀 친근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런 목사님 정도면 태어났을 때부터 신앙이 엄청 깊으셨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1: 이분이 목사님 되기 전에는 신앙과 거리가 멀었다면서요.
0: 그러니까요. 저도 놀랐어요.
1: 네.
0: 그리고 그 대목이 이 책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서문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교회는 내게 낯선 장소였다.
1: 어머나.
0: 설교단에서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말이 자주 울려나왔는데 자신은 이상할 정도로 그 담론에 녹아들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삶의 심연에 스며있는 그늘 혹은 어둠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한 대로 말씀한 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만나고 실패하고 낙오되고 무너지고 답답하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만났던 거죠.
1: 네.
0: 그거 전혀 다른 세상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난무하니까 그 앞에서 자신의 마음들이 또 그 담론들이 녹아들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야, 삶의 10년에 스며 있는 그늘 혹은 어둠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말 이 책이 더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요. 목사님께서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0: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는 속도에 지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쉼표를 좀 찍어주죠. 저자는 이렇게 씁니다. 속도와 효율을 숭상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를 극한의 경쟁으로 내모는 동안 우리 내면은 묵정밭으로 변하고 말았다.
1: 네.
0: 묵정밭이라는 표현이 정말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오래 묵어서 자초만 자란 밭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이 책은 매일 조금씩 읽기 좋습니다. 한꺼번에 왕창 읽는 게 아니라 통째로 읽는 게 아니라 호흡을 길게 가면서 24개의 강의가 각각 독립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꼭지씩 읽기가 딱 좋은 책이죠. 그래서 가을 아침에 혹시 여유가 되시면 함께 차 한 잔과 함께 읽기 좋은 이보다 더 좋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1: 와, 네. 정말 기대가 되는 책인데요. 세 번째 선정하신 이유는요?
0: 네,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자책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1: 와,
0: 저자가 서문에서 직접 밝히신 지필 의도이기도 한데요. 세상의 평가와 무관하게 각자의 삶은 소중하다. 이 문장이 이 책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뭔가를 매일 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거기에 도태되면 인생도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많은 내몰리는 그러한 삶에서 자체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그러한 문장들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 이런 책입니다. 지혜의 언어들. 전도서가 말하는 잘 산다는 것.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지요? 혹시 오늘 책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퀴즈 정답과 함께 저는 이래서 읽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께 우리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선물로 드리라고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지혜의 언어들 전도서가 말하는 잘 산다는 것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번으로 저 이 책 이래서 꼭 읽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묵정밭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걸려요. 가을에 밭을 갈아엎듯이 우리의 마음도 사실 한번 갈아엎어야 할 것 같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요, 목사님.
0: 모든 것이 헛되다는 자각에서 출발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발견하게 하는 지혜의 안내서.
1: 모든 것이 헛되다는 자각, 그것에서 출발해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발견하게 하는 지혜의 안내서.
0: 네.
1: 여러분 오늘의 책입니다. 목사님, 오늘 이 책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0: 네,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그 한 문장을 조금만 더 얘기하면
1: 네.
0: 이사야 제가 이 32장 말씀 묵상해 보면 많은 것들이 막혀버리거든요. 안 되고 막 무너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0: 밭을,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되니까 갈지 않은 밭에는 결코 그 씨앗이 심겨서 자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고 막 자책하고 막 무너져버릴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시간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찾게 되고 또 원망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에 그런 비겁인 가난한 마음에 이 말씀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심겨줄 수 있다,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 저는 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경쾌하게 우리의 마음도 한번 갈아엎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방금 들으면서 밭 입장에서 갈아엎을 때 밭은 아프잖아요, 목사님.
0: 네, 너무 아프죠.
1: 근데 그 아픔이 있어야지 씨도 심기워지고 결국 열매도 맺히는 거네요.
0: 네.
1: 지금 혹시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내 마음이, 내 인생이 갈아엎이는 순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목사님, 이 책의 구성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네. 전체 5부로 24번의 강의로 아까 구성됐듯 말씀드렸잖아요. 빠르게 얘기해 보면 제1부에는 허무의 심연을 들여다보다 이렇게 해서 전도서 1, 2장을 다뤄요. 물음, 지혜, 쾌락, 유한, 목적 이 다섯 개의 키워드로 인생은 헛된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요. 2부에서는 전도서 3장에서 5장까지 영원의 그림자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시간, 영원, 존재, 관계, 경외, 향유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3장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를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요, 전도서 6장에서 8장까지 말씀, 지혜의 미로를 헤매다라는 제목으로 결핍, 성찰, 공경, 상실, 분별,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라는 강의가 특히 인상적이었고요. 4부에서는 전도서 8장, 10장까지 부조리의 바다에서 섭리를 찾다. 명암, 섭리, 역설, 차이, 방향,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 오래된 질문을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5부에서는 전도서 11장에서 12장까지 경외의 빛으로 삶을 비추다. 우리 전도서가 마지막에 지혜의 근본이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됐잖아요. 그래서 실천, 기억, 본본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되고 있습니다.
1: 네. 여러분, 이렇게 구성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책 지혜의 언어들, 전도서가 말하는 잘 산다는 것,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책을 읽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목사님, 퀴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문제 두 개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책 소개하면서 나오는 밭 이름이 나오는데요. 속도와 효율을 숭상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를 극한의 경쟁으로 내모는 동안 우리의 내면은 땡땡밭으로 변하고 맙니다. 여기서 땡땡밭이란 오래 묵어서 잡초만 수북게 자란 그런 밭을 말합니다. 예시 1번 보리밭, 2번 복화밭, 3번 묵정밭, 4번 지뢰밭.
1: 네, 1번 문제였고요. 2번입니다.
0: 네, 욕망의 종살이를 하는 이들이 거두는 인생의 열매는 결국 이것이다. 1번 달콤함, 2번 상큼함, 3번 고단함, 4번 새콤함.
1: 네, 퀴즈 정답과 함께 오늘의 책 지혜의 언어들, 전도서가 말하는 잘 산다는 것,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나온 김기석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 퀴즈 정답과 함께 저는 읽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선택한 핵심 문장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사랑했더란 내 마음의 책갈피. 오늘은 지혜의 언어들, 전도서가 말하는 잘 산다는 것, 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책의 핵심 구절들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첫 번째 꼭지는 헛됨은 염세주의가 아니다. 이 책의 출발점이 되는 문장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헛되다는 말은 염세주의적 세계관과 무관하다. 헛됨에 대한 자각은 세상에서 우리가 애집하는 어떤 것도 온전히 집착할 대상이 아님을 일깨워준다. 욕망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다. 욕망은 삶을 추동하는 힘이니 말이다. 하지만 욕망은 채워줄 수 없다. 욕망의 종살이를 하는 이들이 거두는 인생의 열매는 고단합니다.
0: 고단합니다.
1: 네. 네. 전도서를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헛되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사실은 전도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집착을 내려놓게 되는 해방의 언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욕망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욕망의 종살이를 하는 이들이 거두는 인생의 열매는 고단합니다. 이 문장 앞에서 저는 한참 멈췄어요. 우리 모두 지금 너무 고단하지 않습니까?
0: 고단합니다.
1: 네, 그 고단함의 뿌리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는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막 집착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0: 네.
1: 교회 모임이든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든 우리가 지금 무엇에 이렇게 집착하는가 한번 나눠보면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놀랍게도 공동체가 훨씬 더 우리 가정이든 또 우리 어떤 관계에서든 훨씬 더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네.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혹시 성도의 수나 헌금의 규모나 프로그램 개수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대목이네요.
1: 네.
0: 목사님 또 소개해 주시고 싶은 문장 있으시다면요.
1: 네. 둘째 곡지는

0: 시간은 소비재가 아니라 하늘의 선물이다.
1: 하.
0: 어쩜 이런 문장과 단어를 선택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책 전체를 관통하는 명제인데요. 시간은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소비재가 아니라 충만하게 살아내야 할 하늘의 선물이다.
1: 네.
0: 시간을 선물로 인식할 때 무채색의 일상은 돌연 경이로운 세계로 변한다. 시간을 소비재로 쓴다.
1: 뜨끔한 말입니다.
0: 네.
1: 특히 폰 보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0: 금매.
1: 금매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아까부터 금매 하셨는데.
0: 그러니까요.
1: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0: 저자는 헬라어 두 단어를 소개하는데요. 우리 시간 하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인데,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뭔가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
1: 네.
0: 근데 저자는 그리스 시선으로 끌어와요. 크로노스는 자기 자식을 낳는 족족 성켜버린 신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자식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1: 어머나.
0: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크로노스가 자식을 삼키는 것은 시간의 폭력성을 운영한다. 시간을 소비주로만 여기면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잡혀먹히고 만다.
1: 야, 크로노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 이렇게 끔찍한 신인지 몰랐네요. 목사님.
0: 네.
1: 네.
0: 반대로?
1: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0: 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인 차원에서 카이로스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일 때가 많다.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의 시간, 특별한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선언이 때가 찼다 였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만난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거를 이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일정 불 한번 보면 온통 크로노스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카이로스가 들어올 틈이 있는가. 가을이야말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침묵과 여백의 시간을 만들기 좋은 계절. 아무것도 하지 않는 30분. 그것이 오히려 하느님이 일하실 자리가 아닐까. 억지로 멈춰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카이로스 시간을 갖는 거. 저는 이 시간들이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또 책 읽는 시간, 그리고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시간은 소비재가 아니라 하늘의 선물.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0: 세 번째 꼭지는요. 집착이 아니라 집중. 마음 다음의 삶.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이 책에서 가장 실천적으로 도움을 받은 대목이긴 한데 저자의 글을 읽을게요. 저는 마음 다음이란 우리 마음을 하늘의 뜻에 조율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율된 마음에 깃드는 것이 평화이고 기쁨입니다. 비록 궁극적인 안식이 없는 삶이라 해도 모든 인간의 수고가 헛됨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게 합니다.
1: 와.
0: 살아내야 합니다.
1: 네. 마음 다함. 처음 듣는 표현인데 참 아름답네요, 목사님.
0: 네. 아침에 좀 안 쓰려고 했는데 영어로는 mindfulness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한자 두 개를 비교하는데요. 집중이라고 하는 한자는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고 또 집중이라고 또 다른 한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치우치지 않고 온당한 도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둘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집착이죠. 저자는 톨스토이의 단편 세 가지 질문을 소개합니다. 왕이 세 가지를 묻습니다. 가장 소중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답은 가장 소중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1: 와, 정말 우리 왜 이거 잊고 살았을까요, 목사님?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리고 한민복 시인의 시를 인용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울컥했어요. 삐뚤삐뚤 날면서도 꽃송이 찾아앉는 나비를 보아라. 마음아. 저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날면서도 어김없이 꽃송이 위에 착 내려앉는 나비를 보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늘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또 이렇게 다음 순서 생각하고 설교가 좀 길면 막 조급해하고 신방 중에도 다

0: 다음 일정 생각하고 지금 여기가 없죠. 그러면 이번 가을에 교회 안에서 딱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한 사람과 온전히 30분 함께 있어보는 것. 휴대폰 없이 다음 일정 생각 없이. 그것이 마음 다음이 아닐까.
1: 여러분, 이런 주옥 같은 문장들, 우리가 잘 산다는 것,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책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지금 계속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0: 벌써 내 책 꼭지도 해줘야 되는데.
1: 너무 좋은 문장들이 그냥 지나가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헛되다는 말은 절망이 아니라 자유의 언어입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붙잡느라 애쓰지 말라는 것, 그 손을 펴는 순간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선물로 보인다는 것.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행복한가? 일상 속에 깃든 영혼의 광희를 발견하는 이들이다. 일상 속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이 가을에 딱한 권만 읽으신다면 저는 이 책을 권합니다. 하루에 한 꼭지씩, 24날. 그러면 우리 마음의 묵정밭에도 어쩌면 다시 생기가 돌 것입니다. 지혜의 언어들, 전도서가 말하는 잘 산다는 것, 김기성 목사님 지음, 복 있는 사람 편입니다.
1: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때는 지금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쏟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이 책에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목사님, 0983님의 문자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0: 문제를 잘못 들어 정답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간 우리 가정의 묵은 밭을 갈아엎으시며 말할 수 없는 힘듦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살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물처럼 책을 받아 읽어보고 싶네요.
1: 네,
0: 세상에.
1: 0983님. 가정의 묵은 밭을 갈아엎으시며 말할 수 없는 힘듦과 고통 속에 계셨대요. 네. 근데 목사님 갈아엎이고 나면 그때부터 옥토가 되잖아요. 네. 0983님 이후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기대가 됩니다. 1778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목사님.
0: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 집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귀한 책, 조용히 집중하며 읽어보고 싶네요.
1: 네. 우리 1772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0: 네. 마음의 여유가 없었네요. 좋은 책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네. 6206님 문자도 소개해 드릴까요?
0: 지금 학교 돌봄교실 배달하고 있는데 도로에 쓰레기가 있으면 차를 한쪽에 받치고 쓰레기를 싣고 분리수거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몸,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제도 매미 소리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오. 내 몸에는 땀이 나지고 덥다는 느낌이 납니다. 오늘도 덥지만 건강한 하루 보내서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1: 네. 또 1772님께서는요, 지혜의 언어들 책 읽고 싶습니다. 비틀거리고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잘 살고 싶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고 싶어요. 라고 문자 주셨고요. 우리 1913님 문자, 목사님. 방금 기침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0: 안녕하세요. 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도 삶에는 부족하고 미련하여 책을 받아 읽고 싶어요.
1: 네, 2061님께서도 김기성 목사님 책꼭 읽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귀한 문자 잘 받았습니다. 목사님, 헛되다는 말이 절망이 아니라 자유의 언어다. 오늘 이한 문장 마음에 깊이 담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라종렬 목사님 귀한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0: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디를 가시든지 잠깐 멈춰서 보세요. 길가에 꽃 한 송이, 그늘에 앉은 이웃 한 사람, 기적들 사이를 걸어가면서도 보지 못한 삶, 그것만은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 라종렬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0: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
1: 네, 밭은 갈아엎어야지만이 씨앗도 심겨지고요, 열매도 맺습니다. 하지만 밭 입장에서는 그 갈아엎어질 때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없고 우리를 갈아엎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뜰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가게에 제일 처음에 발 들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꿈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순천 엘림 교회 이금필 안수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제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0: 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주님의 길로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인생이 되려면 첫째, 내 마음을 미혹하는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미간과 문설주에 새겨야 합니다. 13절에서 모세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전제해요.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나일강 물을 대어 농사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지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라고 하지요. 파종할 때 내리는 이른 비와 추수할 때 내리는 늦은 비는 농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가며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말라붙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스펙을 쌓고 재물을 모아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남는 게 없지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라고 경고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다 보면 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풍요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즉 돈과 명예의 우상을 좇게 될 것을 알기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17절에서 말하듯 여호와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시지 않으므로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돈이 마르고 건강이 다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멸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하지요. 내 모든 인격과 행동 하나하나에 말씀이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지요. 자녀에게 세상 성공과 돈 버는 법만을 가르쳐 그것을 좁게 하는 것은 자녀를 우상 숭배의 길로 내모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 교육이에요. 그리할 때 21절의 약속처럼 우리 가정과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에 하늘 문이 닫혀 메말라버린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늘 문을 닫게 한 나의 불순종이나 세상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에게 가장 힘주어 가르치는 것은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법입니까?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인생이 되려면 둘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고 해요. 앞선 13절과 비슷하지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비결은 최신 무기나 막강한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때 있어요. 이는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묵묵히 내게 주어진 고난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이 말하듯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이라고 굳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이 약속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24절에

0: 민족의 구원, 내 은밀한 죄와의 싸움, 거룩한 사명이라는 땅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웃음과 거절이 두려워 입을 열지 않고 발을 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발을 내디뎌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돈이나 권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방법을 거슬러 내 혈기와 교만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히 나를 당할 자가 없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밟아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두려움과 이기심 때문에 그 발걸음을 주저하며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구원의 때에 순종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영혼 구원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4년 전 아버지는 가남 투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아버지의 수고로 저는 아내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었지만 홀로 되신 어머니는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지만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까진 못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제가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해 어머니의 구원을 바라며 섬기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사실 저는 어머니 앞에서 함께 교회 가요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가 거절하실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막상 가겠다고 하시면 매주 교회에 모시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도 부담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아직 젊고 건강하시니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하며 구원의 시간을 제 뜻대로 정하려는 악한 마음도 있어요.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얘기하지요. 예수님을 만난 큰 기쁨을 누렸음에도 제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지 못하고 거절이 두려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제 모습을 회개해요. 이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기호와 표로 삼으며 하나님을 의지해 말씀을 담대히 전할게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라고 하신 24절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저의 적용은 매주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려서 주일에 함께 교회 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매일 가정 잠언록 보석 상자 메시지를 올리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으로 땀 흘리며 쌓아 올린 성공도 하늘 문이 닫히면 한순간의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적당한 때에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돈, 음란, 명예 등의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저희가 되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적용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우상과 성공을 좇아 살다가 하늘 문이 닫히는 고난을 겪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저희입니다. 두려움과 안일함에 사로잡혀 발바닥으로 밟으라 명하신 구원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며 포기하는 저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 은혜의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수 없는 저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 줬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새기고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을 움직이는 적용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

0: 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시간은 여수 세종안교회 강정민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집사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폭발적인 사역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7명을 뽑아 세울 때 함께 세워진 집사님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묘사합니다. 사도들을 도와 교회를 섬기는 집사로서 단순히 구제의 일만 열심히 잘 감당한 게 아닙니다. 그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은사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스데반에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확증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사역은 또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본문 9절에 언급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바깥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정복돼서 패망할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또 여러 곳에 압제를 피해 흩어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심했던 사람들이 스데반과 신학적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의 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스데반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지만 성령의 상대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꼼수를 계획합니다. 지식으로 스데반을 맞설 수 없게 되자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스데반을 제거할 계략을 꾸밉니다. 본문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예나 지금이나 대중은 소문에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을 믿기보다는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이 대중의 심리이기 때문이죠. 당시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일을 꾸미던 사람들도 이런 대중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매수하고 스데반이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유대 종교자들이 만들었던 신성 모독 프레임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의 마음을 충동시켰고 스데반을 붙잡아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거짓말로 스데반을 성토하도록 증언을 조작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죠. 사실 정직과 정의는 치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계획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사람을 충동시키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더 복잡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이나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거짓과 조작은 더 정교하고 치밀합니다. 그래야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치밀하고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말로 만들어진 알리바이를 더 믿을 만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와 율법과 규례를 어겼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의 가르침도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왜곡하고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려고 율법을 어긴 겁니다. 모순이죠.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성경은 스데반을 재판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볼 때 마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증언합니다. 천사와 같다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고발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사람의 얼굴은 아닙니다. 이 스테반 집사님이 너무나 침착하고 안정된 표정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위협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는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의 용모와 비범함이 스테반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교회를 섬기도록 뽑힌 일곱 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 말고는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과 꼼수로 가득한 세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로 맞서면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보여주시는 신앙의 정수는 첫 번째로 은혜의 수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위를 유지하라.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테반이 처음 집사로 피택이 될 때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처음 마음 그대로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집사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대개 성령의 역사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누기를 좋아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처럼 스테반에게 은혜를 나누는 은사가 매우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이 가진 능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 이런 은혜 나눔의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힘으로 혹은 자비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는 분명히 한계를 느껴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성도가 영적인 윤택감을 누리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마치 식물이 마르지 않고 생명과 풍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것과 똑같이 성도는 은혜의 수위를 유지할 때 건강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연결이 됩니다. 반대로 은혜감에 마르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식물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현실의 어려움을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수위가 떨어지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합니다. 좌절을 느낍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마음에 불만이 가득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신뢰도 여지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테반처럼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는커녕 삶의 복음의 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쾌락에 마음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테반을 통해 민간의 큰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은혜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은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면 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 사람을 히브리서는 은혜의 수위가 떨어진 사람의 전형으로 제시합니다. 이 한 그릇 음식으로 표현된 것은요, 은혜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감정처럼 은혜 생활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되는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소홀히 하기 쉬운 것들, 오히려 그것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겸손이라는 말은 원래 낮다라는 뜻입니다. 낮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겸손한 자가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낮은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삶의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겸손함은 자존감 부족이나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바로 겸손입니다. 전 우리 세중앙 모든 영가족들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를 유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보여주는 두 번째 신앙의 진수는 지혜의 수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수위를 유지하라. 본문 10절인데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경은 사람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테반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인데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은 마지막 날의 징조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스데반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지혜와

과 성령으로도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지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성경도 잘 알고 영적으로도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스데반과 그들이 무엇 때문에 논쟁을 펼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스데반을 고발하는 장면에서 성전과 모세의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스데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설파했을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것입니다. 참 멋있는 성도죠. 진리로 세상의 논리와 공격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을 빌려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진리에 맞서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어설픈 말이나 잘못된 정보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에서 오는 인간적인 처세술이 아닙니다. 지혜와 성령이라는 단어 조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풀어내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볼 7장 전체가 스데반이 했던 설교인데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채널로 통합해서 예수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과 사역과 헌신과 충성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말씀의 진리가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해하고 터득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바로 그런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의 수위를 유지하라는 말은 예수님 중심의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그때 했던 예언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이 어리석게도 애굽과 같은 이방 나라에 기대어서 도움을 청하고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다양한 가치관과 그럴듯한 정보, 매혹적인 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런 가치관과 정보의 마음을 뺏겨서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잘 박힌 모처럼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리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이죠.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시험합니다.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혼탁한 세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참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인지 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에서 비롯된 지혜의 수위가 유지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성도들의 지혜의 수위가 낮아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를 거룩하고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는 성도의 삶 전반을 변화로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지혜의 수위를 유지할 때 성도는 비로소 진정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를 더 나은 신앙으로, 더 나은 성도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때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반대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험난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평강이 넘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았던 스데반 집사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와 지혜의 수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부르심의 소명을 다했어요. 소명자로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거짓말로 속이고 협박하고 죽이려는 승냥이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천사와 같은 성도의 용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고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향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은혜의 수위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속이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끄는 지혜의 수위가 하향 임계선을 넘었다는 경고입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와 지혜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게으름을 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6장 1절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고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불신앙과 혼란 속에서 점점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그 나라를 위해 내린 회복 처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경고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0: 하나님이 당연히 그의 백성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착각이고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권면합니다. 은혜의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감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그 생각이 일침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구하라는 요청입니다. 힘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당연하지 못하는 지혜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신실한 성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세중앙 모든 영가족들이 겸손한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세중앙교회와 영가족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예를 지키면서 더 깊어지고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결국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 세종원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7121, 지역번호 061-651-7121번 여수 세종원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해오름교회 김순덕 권사입니다. 사소한 말에 서운해지고 별일 아닌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며 괜히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나를 몰아붙이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아멘. 8월 25일 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며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방송을 들으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낙심하고 지친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지금 어떤 형편과 고난 속에 계시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하나시민교회 이환등 목사님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나윤선이 부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0: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방송 전남동부 극동방송 FM 97.5 메가헤르츠 여수 중계소 92.9 메가헤르츠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방송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시민교회 이환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날씨가 많이 더운데 잘 지내셨는데요.
1: 네, 이제 조금 나아지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뭐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격은 안 되지만 또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목사님,
1: 네.
0: 이 시간 정말 어찌할 바 모르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망의 기도에 오신 우리의 청자들에게 인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전체적인 소망의 기도와 우리 방송국을 위해서 청취자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마음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세움받는 것이 믿음일진데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무심령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이 일들을 준비하며 애쓰는 전남동부 극동방송국 위에 함께하시고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 육체적 질병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감사드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하나시민교회 이환등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계신 곳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0: 장애와 손발 떨림이 크게 줄었고 일상생활 기능과 운동 기능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아직 현실과 맞지 않는 생각과 말을 하고 질문에 엉뚱하게 대답하는 등 인지와 정신적인 어려움은 남아있어 치료 후 경과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아 추가 진료와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는 문자입니다.
1: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호연이에게 남아있는 인지와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호연이의 남아있는 인지와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정말 적절한 의료진들을 붙여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에 맞는 가장 적절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퇴원 후에도 정상이 다시 악화되지 않고 몸과 마음의 모든 기능이 날마다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앞으로의 모든 진료와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연이를 꼭 치료해 주셔서 훗날 이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치료의 기적을 감사함으로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우리 호연이와 저희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붙잡힌 바 되고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는 명문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여호와라 파되신 주님께서 호연이를 깨끗하고 완벽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다음 사연입니다. 7634번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김혜심 권사님께서 오전 9시에 척추 수술 들어가셨습니다. 한치의 실수 없이 완벽하게 수술 잘 될 수 있게 하셔서 다시는 재수술 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빠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어 잘 걷고 뛰며 복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1: 네, 권사님 또 사고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척추 수술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연세도 있으신데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귀한 피조물인 김혜심 권사님 연약한 몸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0: 아멘.
1: 그동안 통증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이제 척추 수술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한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작은 실수나 오차도 없게 하시고 안전하고 완벽하게 수술이 마쳐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수술실로 향하는 우리 김혜심 권사님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은 몰아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0: 아멘.
1: 이 수술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에도 불안 대신 소망을 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모든 과정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신 권사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9507번님 이번 달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집을 매매하여 대출받는 것 모두 갚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도 사역도 승리하고 저희 가정에 막힌 담이 무너져 주님과 늘 동행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일반적인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좀 이렇게 사역도 하고 싶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전체적인 우리 모든 청취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9507님에게

0: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으로도 지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지금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1: 아멘.
0: 모든 일들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전도 사역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온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막힌 담이 무너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입니다. 동생 교회에서 몽골로 선교 갔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팀원들도 사고 없이 잘 진행하도록 주님이 임재하여 주세요.
0: 아예 귀한 일을 잘또 열심히 감당하시는 동생을 위해서 중보했는데, 또이 일들은 우리 교회나 우리 각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함께 중보해야 할 제목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몽골의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 또 선교를 떠났습니다. 오늘부터 그곳에서 성경학교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은혜롭게 진행되고 팀원들도 사고 없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선교의 완성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황폐한 땅 몽골에도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깊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전통적 미신과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몽골 영혼들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어린 영혼들과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일어나 장차 몽골과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1: 아멘.
0: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종되는 모든 종들이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놀라우신 생명의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아버지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들려오게 하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모든 선교팀을 쌓아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선교활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8593님. 아들이 무기력에 빠져 친구도 멀리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일도 안 하고 문 앞도 안 나간다고 하니 주님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0: 제가 저희 집에도 아이들을 다 키웠지만, 기도의 제목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부모님들의 평생의 숙제이자 사명인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우리 이것은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8593님의 아들의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하실 때 새롭게 회복하실 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8593님의 아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아들이 겪고 있는 우울함과 깊은 무기력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스스로를 일으킬 힘조차 잃어버린 채방 안에서 홀로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이 아이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이의 창조주이시며 그 영혼과 육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오니 낙심한 아들의 마음속에 은은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1: 아멘.
0: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몸과 마음이 지쳐버

0: 어린 이 아이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햇살을 마주할 수 있는 작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계심을 영혼 깊이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아들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다시 웃으며 세상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8593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기도로 통해서 일하실 걸 믿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이네요.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복부 부분이 계속해서 욱신거리듯이 아픕니다. 치과 치료와 회사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느라 병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내시경 검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병원 가기 전 먼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붙들어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우리 육신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항상 마음에 근심이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함을 믿고 기도합시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내 몸을 잘 아시고 또 내 몸에 어려운 부분들, 아픈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 모든 것 주님이 만지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검사와 진단과 또 그 모든 절차 가운데도 특별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1: 아멘.
0: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과 일들도 주님 손에 있음을 알기에 모든 것 주님 손 의지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영혼에게 특별히 담대함과 용기를 더딥혀 주셔서 남은 생애, 남은 시간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방송 전남동부 극동방송 FM 97.5MHz 요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 카톡 플러스 친구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부릅니다.

0: 하나님은 우리를 물고기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이 나눠주신 기도 제목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신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계시는데요. 9507님, 0782님, 1449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하나시민교회 이한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부탁드리며 믿었던 남편의 15년의 애도를 용서하고 살기로 하였지만 마음과 생각이 어둠으로 사로잡혀 밤이면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1: 예, 너무 대단한 결정을 하셨고 이건 사실은 뭐 감정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음이니까 마지막에 주님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이 시간 어두움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아주 좀 유치하지만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 옛날 생각나고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사는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때 나의 감정을 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대신 나의 힘이 대신 나의 능력이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그 영혼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저도 선포하면서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 귀한 딸에게 그 안에 찾아오는 세상의 염려와 어두운 생각들

0: 대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어둠의 영들과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나를 묶어두려는 모든 거짓된 생각과 정죄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1: 아멘.
0: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셨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1: 아멘.
0: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릅니다.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온전한 회복을 우리 익명님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사연입니다. 2533번. 안녕하세요.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위해 또 다른 지원이가 있는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다른 곳에 전이 없이 치료가 잘 되어서 건강 회복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2: 그렇습니다.
0: 네. 주변에 뭐 이건 제가 뭐 예단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 아내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회복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1: 아멘.
0: 또 이건 잘 치료하시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다만 아멘.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만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533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우리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준비하는 이 시간 그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무서운 산을 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1: 아멘.
0: 수술을 견뎌낼 수 있는 육체의 강건함과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1: 아멘.
0: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의 손길도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곁에서 우리 사랑하는 2533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온전히 능히 이 질병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2533번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 아멘.
1: 다음 사연입니다. 9337번님. 큰 아들이 21살인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도 많이 합니다. 혼잣말도 많이 하고요. 이러다 잘못될까 봐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픈 동생을 자꾸 억압합니다. 두 아들들이 아픈 거 다 제 잘못인 것 알고 회개했는데 제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마음이 온전히 건강으로 회복되기만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두 아들 오직 그들의 평생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복된 아들들 되게 기도 부탁드려요.
0: 아마 큰아들에게도 또 채워지지 않는 또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9337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1: 아멘.
0: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내면의 두려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상처받은 마음에 갇혀 동생에게 부정적인 말과 억압적인 행동으로 아픔을 주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상처 주는 언어 대신에 위로와 사랑의 언어가 머물게 하시고 동생과 서로 아껴주는 따뜻한 관계가 되도록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큰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주장하셔서

0: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뾰족한 마음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혼란스러운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올바른 생각과 건강한 에너지가 가득 차오르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구하며 특별히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감사합니다. 9337번님, 낙심 대신 소망을 품고 하늘의 이로를 경험하는 이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0: 아멘.
1: 소망합니다.
0: 아멘.
1: 다음 사연입니다. 8746번님, 샬롬. 오늘 2차 항암하는 남편 9차까지 항암 부작용도 없이 잘 먹고 잘 견디고 암세포가 소멸되고 건강하게 9차까지 잘 견디고 승리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8746님 힘내시고 끝까지 잘 또 우리 남편 되시는 분 그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 되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8746님 주님 앞에 특별히 남편의 연약한 육신을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2차 항암을 또 시작합니다. 9차까지 그 항암 치료의 과정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주님, 남편의 몸에 남아있는 모든 암세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태워주시고 완전히
1: 아멘.
0: 소멸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항암 약물이 들어갈 때에 정상세포는 상하지 않게 하시고
1: 아멘.
0: 오직 암세포만 정확히 찾아내어 무너뜨리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치료 과정에서 찾아오는 육체적 고통과 극심한 피로와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들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1: 아멘.
0: 남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뜬히 이겨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운하옵기는 식욕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과정에 맡겨드리는 온전한 재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매일 새 힘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이 아픔을 통하여 남편과 우리 가정 모두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끝났을 때 온전히 회복되어 두 손 들고 주님께 찬송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8746번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남편분을 잘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완전하게 치료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하나시민교회 이환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1: 감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하는 산소호흡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소망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이진아 PD, 진행의 효림교회 김순덕 권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일,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너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어?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

0: 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지역 성취화를 위한 종호의 기도. 오늘은 여수 삼광교회 이지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전남 동부 지역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계획과 주의 선하신 뜻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들의 하나님 일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수고하며 일하는 귀한 직장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전남 동부 지역 하나님 귀한 극동방송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귀한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주의 은혜와 도움으로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분들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신 계획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규모 7.4 강진이 덮친 콜롬비아에서 무장단체의 위협과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 공동체가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도어스가 전 세계 교회에 기도와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즈는 최근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 지진으로 최소 111개 기독교인 가정이 피해를 입고 다수의 교회가 파손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피해는 빈곤과 무장단체의 위협에 시달려온 초코주와 부에나벤투라 등 외곽지역 기독교 공동체에 집중됐습니다. 정부 영향력이 약한 농촌 지역에서는 마약 재배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이 무장단체의 위협을 받아왔으며 원주민 개종자들 역시 공동체 내 차별을 겪는 상황에서 지진까지 겹쳐 주택과 생계수단을 모두 잃었습니다. 범죄 위험 지역인 부에나벤투라에서는 교회 7곳과 여러 주택이 파손됐고 도로 파손으로 정밀한 피해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훌리안 구티에레스 오픈도어즈 콜롬비아 책임자는 긴급 구호 이후 피해 교회의 재건과 자립 과정이 더 큰 과제라며 혼란 속에서 교회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문화선교단체 WGN이 어제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일본 나가사키 기독교 유산의 가치를 개신교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미네노 다츠히로 요도바시 교회 원로 목사는 가톨릭 역사로만 치부하던 기리시탄 순교사를 회개하며 한일교회가 함께 순례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치만 캄보디아 장신대 총장은 성직자나 공적 예배 없이도 250년간 신앙을 지켜낸 것은 제도가 아닌 성령의 임재였다고 설명했으며 조은민 나가사키 침례교회 목사는 순례객 방문이 현지 주민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수 WGN 이사장은 순교자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들이라며 그들의 신앙과 용서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교회가 무슬림 난민 유입 속에서 이슬람 배경 회심자들을 정식 성도로 수용하며 선교 지형을 바꾸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 적용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0: 있습니다. 콩요셉 박사는 기고문에서 영국 브리스톨 교회의 이란인 난민 수용 사례를 소개하며 난민을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 품는 근원적 환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 박사는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정체성과 공동체, 언어 장벽 등 여섯 가지 사역 키워드를 제시하고 기독교 용어와 쿠란 개념의 의미론적 차이를 구별해 가르치는 제자 훈련과 전통 저주에 대한 영적 두려움을 없애는 지속적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심 신자들이 교내에서 실질적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리천장을 없애고 온전한 가족으로 수용하는 체질 개선이 한국교회에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이 어제 서울 3.1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초고령 사회 속 노년 성도를 단순 돌봄 대상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신앙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민근 판교 이음교회 목사는 노년층의 신앙 유산 기록과 소그룹 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노인 목회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원하 원장은 고독사와 고립 문제를 교회의 돌봄 책임으로 지목하며 지자체 연계 노인 돌봄 부서 운영과 호스피스 제도 확충을 강조했고 신호섭 목사는 죽음을 승리의 관문으로 보며 노년 성도가 생애 마지막까지 복음의 소명을 다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 성도들이 돌봄 수혜자를 넘어 생애 끝까지 신앙을 완성하고 소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의 적극적인 체질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흰여울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독교 도서관을 운영하며 복음 전파에 나섰습니다. 흰여울교회는 성도 19명 중 7명이 시각장애인으로 점자 주보와 동선 단순화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 교인을 돌봄 대상이 아닌 예배와 봉사의 주체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민교 담임 목사는 시각장애인 신앙서적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온라인 AL 소리도서관을 열어 1,400여 권의 디지털 도서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왔습니다. 정민교 목사는 또 장애인 전용 교회를 늘리기보다 어느 교회에서든 함께 예배해 장애인 교회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3도, 순천 35도, 광양 3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심리의 발견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간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그녀는 위중한 병세보다도 간호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된 현실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요. 평생 간호사로 헌신해왔는데 더 이상 환자를 돌볼 수 없게 되었으니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직업적으로 환자들을 도울 수는 없다고 해도 한 사람으로서 다른 환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줌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녀를 위로했다고 해요. 간호사로서 환자를 돕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건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이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소중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의미 있는 일을 충분히 하는 것이겠지요. 절망적인 상황이

해결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놀라운 기적일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는 나의 앞날 곧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명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건져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15절 하반절인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다윗은 15절 상반절인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시라고 말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기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만하며 확실한 것이 주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가운데 이처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에게 뿐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절망 가운데도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 가족 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2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여행 증명서라는 허가증이 필요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 증명서를 빨리 발급받기 위해서 최소 500위안에서 많게는 2000위안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의 뇌물이 오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담배 한두 고루 정도면 됐다고 하는데 요즘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뇌물을 받는 이들의 위험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장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주민들에겐 이 여행 증명서가 곧 생계와도 연결된 문제일 텐데요. 돈이 있는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증명서를 받기도 하지만 돈이나 인맥이 없는 주민들은 열흘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문서를 때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참 낯선 풍경인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돈과 허가가 필요한 일상밖의 일이기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북한 주민들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 가운데 복음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오늘도 그런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속히 북한의 자유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신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주신 이런 한 줄처럼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함께 남겨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요. 오늘도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 준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같이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오늘은 오랜만에 쉬면서 미뤄두었던 집안일을 하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샬롬 하시면서 1440님 반갑습니다. 멸치통을 하나씩 따면서 가족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점차 나라와 복음통일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 중에 이렇게 한 줄 한 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집안 가득 극동방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1440님의 가정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세탁회원 3228님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북한 땅에도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간 군인들이 있다면, 아직도 그 땅에 있다면 속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운전 중에 길이 막혀서 정차하고 문자 드립니다. 맞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생이별해야만 했던 형제와 자매분들이 참 많으시죠. 이산가족분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이곳에 온,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위해 탈북을 하고 이곳에 온 분들도 이산가족이시잖아요. 분단으로 인한 눈물이 속히 거두어지기를 기도하면서 3228님, 저희가 오늘 출석 인사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해외여행 다녀오는 것을 할 수 없다더라고요 하시면서, 0541님, 아마 뉴스를 좀 보셨거나 OAP데이를 애청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은 해외여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생소하죠. 해외 외화벌이를 위해서 가는 경우는 가끔 가다 있지만 이 경우도 선발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꽤나 까다롭죠. 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왔는지 평가, 그리고 뇌물, 정말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해외에 가서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가지만 손에 쥐는 건 10분의 1도 채 안 된다고 하죠. 와중에 여행이라는 건, 여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지 않을까요?

해임 주실 주님을 의지하는 저도 함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9113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이 무더위에 사실 사철 그 언제든지 지금 이 대전에서 온 문자도 같이 언젠가 정말 평양에서 출석 체크합니다. 개성에서 합니다. 신의주에서 합니다라는 문자가 오겠죠. 이 소망과 함께 OEP대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기다릴게요. 그리고 화요일인 오늘은 OEP대에서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 뼘 차이로 채워갑니다.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의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오늘의 한편 차이도 우물정 106 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 땅을 압제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0220님 문자 주셨는데요. 아멘. 광주에서도 보내주셨고 서울에서도 안산에서도 경기도에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출첵을 보내주셨는데

경기도, 광주, 부산, 목포, 여러분이 계신 바로 거기에서 다른 지역을 최근에 어디를 무슨 이유로 방문하셨을까요? 보통은 일 때문에 아니면 여행차 가기도 하죠. 아니면 학교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지역을 옮길 때마다 자유롭지가 않고 여행 증명서라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뇌물이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의 뇌물을 내고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는다고 오프닝에서 나누었는데 여기서 오늘의 한뼘차이 문제 북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기 가운데 가장 주된 이유 1번 관광 2번 장사 3번 교육 관광차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장사를 위해서 옆 동네로 갈까요? 아니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뭐 수도권으로 갈까요? 세 경우 다 북한에 있는 경우는 맞아요. 평양에서 온산으로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엘리트층들, 돈이 많은 돈주들도 있고요. 장사를 위해서 옆 동네 시장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물건을 떼온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물건을 받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아니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엘리트층들이 평양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교육차 가기도 하고요. 다 있는 경우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육 때문에?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뜨거운 포항입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도 들어와 주셨고요. 해남에서도 2번인 것 같은데요. 3392님. 그리고 장마당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인천공항에서 보냅니다. 와, 인천공항에서 일하시면서 듣고 계신 건가요? 보통 이렇게 공항을 이용하거나 이동을 할 때 저희는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죠. 국내 여행이나 아니면 뭐 자녀분들이 10대 학생들이 학교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에선 어떨까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OEP대회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출석 인사와 더불어서 정답은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결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어.
3: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욱이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년 전에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북한에서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들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또 자리에 바로 함께 모셔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3: 안녕하세요.
4: 네. 지난 시간까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그 라디오를 직접 조작해서 들으시고 한국 네. 방송을 들으시고 추운 지역의 방송일 거라 생각했던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세계 명화 가운데 모세 이야기를 처음 접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극동방송에서 들으시고
3: 네.
4: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또 접해서 선생님에게 물어 열두 제자가 있고 또 이런 뭐 치유를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3: 네, 맞아요.
4: 여기까지도 너무 놀라운데
3: 네.
4: 근데 군 복무를 10년 동안 다 꽉 채워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3: 네, 맞아요.
4: 해외 외벌이도 가시고
3: 네.
4: 근데 그 과정 중에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북한에서 심화된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3: 네.
4: 생각도 있어요.
3: 네. 북한에는 이제 그 계급 교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 그다음에 미신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나쁘다고 인간의 존엄성과
4: 네.
3: 이성을 타락시키는 행위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교주의에 빠지면 사람이 아닌 어떤 신에 추종하는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어떤 그 괴물이 된다고. 예, 그런 괴물이 된다면 우리의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 반기를 들고 그 반기를 넘어서 체제를 정복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체제 밑에 교육을 많이 합니다.
4: 네.
3: 예, 그래서 저도 그것을 듣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들으면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게 좀 약간 무서워졌죠, 처음에는.
4: 이게 실제로 북한 곳곳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새벽녘에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총살하는 경우까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3: 네.
4: 직접 그런 걸 접해본 적은 없으신 거예요?
3: 아니 뭐 그 많이 들었죠. 그 학습 제강에 뭐 양강도 뭐 몇 동에 누구 사는 누구는 뭐 중국에 건너가서 선교사 놈을 만나서 그 우리 사회주의를 적먹고 뭐 우리의 건전한 일상과 문화를 적먹는 비폐한 성경책을 들여다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회주의 조국을 전락시키는 그건 기도를 했다. 어. 네, 이걸 족발해서 주민의 뭐 신고에서 족발해가지고 우리 법에 뭐 저놈한 심판을 받게 했다 이런 것을 막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본인은 물론 안 보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면 너무 무서워요.
4: 근데 중학생 때 이 방송을 처음 접했다고 하셨잖아요.
3: 네.
4: 근데 그 방송을 통해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성경에 거의 준하는 종교 행위라고 네. 북한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3: 아, 저는 좀 반신반의 많이 했어요. 성경하고 나도 예수님께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4: 그렇죠. 네. 네.
3: 그래서 이건 성경책이라고 했고 이거는 명화 동작 아니 그
4: 세계 명화에서도
3: 나온 이집트 얘기고 이건 또 애굽이고 이건 뭘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궁금증을 물어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4: 가족들이 알진 않으셨어요?
3: 가족도 같이 들었는데
4: 가족도
3: 몰라요. 네. 근데 아빠가 어느 날은 이제 그 한번 3개월 동안 이제 그 꽃게잡이라고 해가지고 새 바다에 나가요.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나갔다 들어와서 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국동방송이고 왜냐면 바다에 나가면 그렇게 잘 잡힌대요. 이렇게 예 뭐 조금만 해도 이렇게 잘 잡히고 그래서 뭐 KBS는 물론 뭐 국동방송 네. 뭐 여러 방송을 잘 들을 수 있다고 근데 국동방송은 듣지 말라고 부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국동방송 들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 뭔가 좀 위험을 감지하셨군요. 네. 내용을 들으시고
3: 네. 내용을 들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가족이 멸종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빠가 그때 그 덜리된 것마저 이렇게 납땜을 해놓더라고요. 못 떨르게
4: 형제님 못 들으시게 앞으로
3: 그때부터 못 들었어요.
4: 그게 얼마나 들으셨을 때 시점이에요?
3: 한 2년 정도 2년도 매일 들은 건 아니고요.
4: 네.
3: 네. 그냥 그 좀 시골이다 보니까 날씨가 흐리고 이럴 땐 잘 안 들렸어요 그때. 네, 잡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다 막고 하니까.
4: 네.
3: 근데 그래서 그냥 잘 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냥 가끔 아름아름 들었고 엄마 아빠 몰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부터는 못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교육도 많이 들어왔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궁금증이 있었지만은 그때부터는 못 들었어요.
4: 아버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바다에 나가셨던 거죠?
3: 아버지는 그 다음에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아버지 몰래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그걸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뭘 들었는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국동방송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방송 들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4: 근데 한 번 들으신 분들이 이게 자의로 끊으시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국동방송도 있지만 외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0: 다른 한국어 방송들도 자주 접하시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소식이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나 한번 듣고는 이게 끊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아무튼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끼고 있었고 저한테는 뭐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북한의 가정에서는 또 아버지가 절대적인 어떤
0: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1: 네, 권위자이기 때문에. 네.
0: 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몇년 동안 10대 때 들었던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들은 몇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접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 종교에 대해, 기독교,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 찬양도 들으셨다고 하셨고,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돌이켜보면 있었을까요? 그때 신앙생활은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1: 네. 아, 그때는, 어떤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요. 어떤, 비가 엄청 혹스려올 때가 있어요, 북한은. 그러면 산사태가 확 나고, 우리 집도 비가 확 새고,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아, 그때 이렇게 문득 너무 비가 떨어져가지고, 아, 그때는 하느님 그비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이렇게 시내 산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비슷하게 한번 했어요. 근데 진짜 비가 딱 멎어가지고 우연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비올 때마다는 또 그랬고, 네. 한번 이렇게 바람 막 불어서 이렇게 막 기아랑 날아갈 때또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또 해줬는데 멈춰지진 않았지만 좀 약해졌고. 네. 이런 경험이 그냥 우연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은 1도 안 했고요. 그냥 그런 거라도 해봤던 기억이 났고, 네. 그것이 지금 보면 제 기도를 들어주신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0: 참 저희가 순수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들으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기도의 그 조각들 나눠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외화벌이에 나오시고 그곳에서 또 채널을 돌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또 5년 전에 오셔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천국 소망을 갖고 걸어가고 계신 그 이야기들은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용훈이 은총이버 신청 찬송이었습니다. 9950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찬양 전에 나누었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야기처럼 사방이 감신 북한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참 자유와 참 진리가 임하기를 올려드리는 기도겠죠. 그렇게 기도의 한 줄로도 출석 인사를 기다리고 있고요. 한편 차의 퀴즈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릴게요. 문제 못 드려서 정답을 평양으로 보내봅니다 하신 분이 계셨는데 주관식으로 평양을 보내주셨는데 오늘의 문제는 북한에서 이동을 할 때마다 여행 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 이 여행 증명서를 뇌물을 주고하면서까지 발급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이유는 1번 관광, 여행, 2번 장사, 3번 교육. 셋 다 있는 경우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건 뭘까요? 관광일까요? 장사일까요? 교육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오늘 도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D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선물 소개를 나누는 동안에도 도전을 정답을 더 받아 봤는데요. 새싹회원이신 1347님 2번 장사 도전합니다. 우리 동포들이 하루속히 자유를 누리기를, 일상의 자유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멘.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네요. 2번 장사가 정답이죠. 1번 관광 여행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3번 교육이었으면 좋겠지만, 관광이었으면 좋겠지만 2번이겠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난의 행군을 다들 잘 아시죠? 이때부터 국가의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직접 먹고 살 방법을 찾아서 지역을 오가는 일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다른 지역을 오고 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장사를 위해서죠.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해서 옆 동네의 장마당에 가기 위해, 또 물건을 떼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북한인권 포털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후에는 장사를 목적으로 뇌물을 주고 이 증명서를 발급받는 현상도 급격하게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북녘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도전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휴가라서 모처럼 편하게 방송 듣고 있어요. 3번일까요? 5028님 도전해 주셨는데 편안한 중에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해 주세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장사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또 가는데 뇌물을 줘야 하는 건가요? 6298님 그러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동네를 가고 짐을 이고 이동하고 하는데 그것도 도보로 가는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고 또 이동해야 되는, 참 모순적이죠. 더운 날씨로 고생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건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2번 보내주신 6977님도 감사합니다. 1276님의 기도의 한 줄과 정답처럼 이런 고백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OAP데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새싹회원이신데 2번이 아닐까요? 저도 OAP 들으면서, OAP데이 들으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 이 도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순종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그 약속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정답 맞춰주시고 기도의 한 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방송 마치고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선정을 하고요.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과 함께 생방송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2: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갈궜어 밭갈어.
3: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2: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3: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어?
2: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3: 하지 말어.
2: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3: 좋아하지.
2: 잘 됐네.

0: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럼 되는 거
1: 하지 마라.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2: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2: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25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한 주가 시작되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한 시간이 아닐까요? 그럴수록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힘만 믿고 달려가기보다 잠시 마음을 주님께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이 시간 찬송이 바로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른 하루, 그 일상의 삶 중에서 오늘 2시 이곳에서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자라갈 수 있고 또 싹 틔울 수 있는 이 시간이라는 그런 기대감 또 소망을 안고 함께 2시 출발해봅니다.

네, 앞서 들으신 찬양 하계 날개들의 영원히 찬양드리세, 그리고 홀리파이어의 행군 나팔 소리로 찬송가로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말씀만 구절 준비를 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또 그리고 12절 말씀 준비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는 말씀. 아,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길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발걸음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시내산에서 하나님 계명을 받았던 모세, 또 그리고 두 돌판을 가지고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홍해를 갈라주셨고, 또 그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적이 우리 앞에 가로막힐지라도 믿음의 선할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가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방송 두시였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극동방송 린협창단의 음성으로, 그리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송가로 이어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의 군사,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찬송으로 찬양으로 승리하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네, 2시 왔습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찬송의 가사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고 찬양한 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때 우리 삶이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삶에 또 막혀진 담들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굳세게 싸워 승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생각보다 좀 더운 날씨. 자, 어디서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자,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극동방송 새끼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

주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보석 같은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보물 퀴즈인데요. 여러분께서 핸드폰을 꺼내주시고요. 핸드폰 꺼내주시고 문자 보낼 준비, 어플에서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럼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보물퀴즈.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께서 보물을 찾을 수 있고요,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쉬고 있는 보석을 또 찾는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교회를 쉬고 계시는 우리 방학생들 아니면 무교, 이분들이 정답 문자나 메시지를 주시면요,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도 이 시간에 잘 듣고 정답 보내시면 추첨해서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여산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1: 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찬영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오셨죠? 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난번에 조용히 오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좀 성도님들께 나온다고 얘기하셨습니까?
1: 오늘도 조용히 왔습니다.
0: 조용히 오셨습니까? 그래도 또 알 분은 아시죠?
1: 네. 네.
0: 목사님 나온다 이러면서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 그 옆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꽁트 준비하셨잖아요.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집사님?
2: 네, 신의 산 릴스 체인지와 십계명으로 이번엔 특별히 SNS 릴스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그렇습니다. SNS 릴스, 이게 무엇이다냐 이렇게 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근데 요즘 보니까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더라고요.
2: 맞아요. 쇼츠 유튜브 영상 엄청 보시죠?
0: 많이 보십니다. 네. 유튜브에서 그 짧게 영상 나오는 걸 쇼츠라고 하고, 네, 또 인스타에서 또 릴스라고 하는데, 신해산에서 릴스 챌린지를 하네요. 참, 와, 이 상상력이 대단하십니다. 예. 신해산에서 릴스 챌린지와 십계명을 가지고, yeah, 아, SNS 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 꽁트를 듣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목사님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어디로? 예, 자,
1: 네, 정답을 아신 분들은, 예, 50원 유료 문자, 예, 샵 1069 혹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든지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로도 참여할 수 있는데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에서 회원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무료 메시지 어플에서 메시지 또는 샵1069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꽁트 보니까 아론이 나오고 뭐 모세도 나오고, 요즘 자주 나오는 모세, 모세도 나오고 백성도 나옵니다. 자, 시내산에서 어떤 릴스가 제작되고 있을지, 라이브 방송이 되고 있을지 귀 쫑긋하고 들어보시면서 정답과 함께 방학 무교생들 옆에다가 좀 적어주십시오.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정답은 이거다 라고 좀 보내주십시오. 정답 옆에다가 내가 5년 방학 뭐 무교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신해산 릴스 챌린지 10계명 들어갑니다.
2: 야, 소리 질러. 시내산 크리에이터 여러분 반가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째 무소식이죠. 오 베이비 베이비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알고리즘의 신, 황금 아이폰 송아지님을 소개합니다.
0: 대박 대박. 자, 여러분이 영롱한 20

0: 24K 황금 아이폰 비주얼 좀 보세요. 우와. 지금 인스타 라이브 켰는데 동시 접속 10만 명 돌파했습니다. 자, 하트 눌러주세요. 오늘 도파민 대폭발.
1: 손에 쥐어. 가만. 아니, 말씀이고 뭐고 당장 쇼폼이 급하다고. 자, 오늘 챌린지 성공하면 우리 인생 팔레오 100만 찍는 거죠.
0: 와우.
1: 자, 다 같이 금송아지 관중 댄스 스타트. 예!
2: 아니. 예. 스톱. 보세요. 아니, 너희 지금 산 밑에서 릴스를 찍고 있는 것이냐?
1: 아니, 보세요. 그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가 금빛이라.
2: 내 손에 들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돌판 안 보여? 내가 40일 동안 단식하며 계명을 받아왔더니 겨우 황금 폼 들고 라이브 방송에서 춤을 춰?
1: 아니, 백성들이 40일 동안 폰을 못 봐서 금단 현상이 오길래 적게 내 귀걸이 모아서 폰 하나 만들어준 것뿐인디.
0: 맞아요, 모세님. 요즘 트렌드는 눈에 보이는 자극과 조회수거든요.
1: 만만.
0: 안 오셔가지고 심심해서 그만.
2: 심심하다고 세상 도파민을 신으로 모셔? 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당장 그 황금 아이폰 송아지 치우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눈앞에 재미나 도파민에 빠져 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 죄송합니다. 순간 시각적인 것에 혹해서 진짜 중요한 걸 잊었네요. 죄송.
3: 자, 반성의 마음을 담아 통치자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가지 거룩한 계명, 십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출연한 아론과 백성은 이 십계명의 2계명을 어겼는데요. 이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이거,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절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자, 이거. 어우, 십계명에서 이계명을 지금 어겼는데, 이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자, 주신 십계명.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절했는데, 자, 정답 아시는 분, 샵1069 우물정 1069. 9번 문자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에서 무료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쉬고 계시는 분들, 방학생, 무교생 옆에다가 방학, 몇 년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그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그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그 옆에다가 또 통화 가능까지 써주시면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와.
0: 아, 이제 정답이 네. 막 도착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아주 재밌는 문자가 왔었는데
4: 방해하고
0: 재밌는 문자가 왔었는데 재밌는 너 문자. 갑자기 막 네. 넘어가 버렸어요.
3: 아, 그래요.
0: 우리 집사님 집사님 아까 읽어 보셨나?
3: 네, 읽고 제가 웃었습니다.
0: 뭐 깻잎 나왔는데.
4: 네. 아, 봤습니다.
3: 저의 오늘 모습을 보고 왕년에 언니 같아요. 이렇게.
0: 고집자. 아, 목소리 들어보면 좀 놀아보신 깻잎머리 언니 같다고. 깻잎머리 언니.
4: 그러니까. 놀아보신 분이 알아보는 거죠.
0: 잘 보셨어요. 예. 좀 놀았나 봐요.
3: 예. 네. 같이 놀지 않았나 예. 순간.
0: 저하고 목사님은 좀 어설프게 놀았어 우리는. 어설프게 놀아가지고.
4: 아유, 이런 말이 없네요.
0: 놀 때는 좀 확실히 놀아야 되는데.
4: 아, 그러게요.
0: 자, 여러분 오늘 정답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환영이고요. 방학생 무교생들께는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또 통화 가능하신 분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 이렇게 문자로 또 어플 메시지로 주시면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면서요. 쉐키나 찬양단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샵 1069 어플 메시지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0: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새끼라 보물퀴즈 함께하고 계세요. 여산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었죠?
1: 네, 여러분 네. 어땠어요?
0: 그러니까 릴스 여러분 어땠어요? 질문도 아직도 지금 라이브 방송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0: 오늘은 좀 클럽에서 클럽.
1: 네, 클럽이어서 지금 제가 좀 취했네요.
0: 그러니까 클럽. 아, 오래간만에 갔다 오네. 자, 오늘 모세도 나왔고 형 아론이 나왔고요. 또 눈치 없는 백성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열 가지 거룩한 계명,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계명을 지금 아론과 백성이 지금 모세가 지금 없는 사이에 이계명을 어겼어요. 이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랬는데 그들이 바로 이것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절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지 바로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미 지금 주관식 정답을 보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빨리 보낸 우리 9712번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거의 100번째 자 2483번님께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좀 뒤로 가가지고 또 누구를 드릴까요? 누구를 드릴까? 거의 뭐 우리 끝에 온 우리 4799번님께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답 옆에다가 내가 알겠다 하시는 분들, 특별히 교회 쉬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진 분들, 예,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은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그 정답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저희가 아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구나 알면서 우리가 이제 선물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 정답 옆에다가 몇 년 방학 그리고 뭐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고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지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보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목사님 큐.
2: 예. 네,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번 우상, 2번

0: 쭈쭈. 3번 우르르 까꿍. 4번 우짜노.
1: 자, 자, 우상이냐 우쭈쭈냐 우르르 까꿍이냐 우짜노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집사님 뭐 힌트 있나요? 힌트?
2: 정답이요. 정답의 힌트요.
1: 힌트? 웃잖아. 웃잖아. 정말. 자, 여러분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이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황금 송아지를 기어코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지 우상이냐 우쭈쭈냐 우르르 까꿍 우짜노냐 여기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환영 환영입니다. 우리 찬양 듣고 나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만 좋죠. 이것이 좋습니다. 찬양 제목이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 이 곡 듣고 정답을 발표할게요.

0: 그렇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이네요. 예. 다른 거 오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퀴즈는 바로 이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십계명, 이계명. 근데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이냐, 우쭈쭈냐, 우르르 까꿍, 우짜노. 얘들 우짜노. 여기서 정답은 바로, 바로.
1: 1번.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아주 재밌게 클럽에서 릴스
1: 오랜만에
0: 라이브 방송.
1: 제가 몸을 풀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0: 어떤 분은 껌좀 씹어본 것 같다고.
1: 그럼요, 그럼요.
0: 그러니까,
1: 예.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아니겠습니까?
0: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예.

0: 자, 오늘 우상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고요. 방학생, 무교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이계명 맞죠?
1: 네, 이계명입니다.
0: 예.
1: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613가지 율법 중에 네. 축약된 것을 십계명 또 그걸 다시 두 가지로 줄이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눠볼 수 있겠죠.
0: 네네.
1: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이계명에서는 우상을 나 외에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저도 그런데요. 네, 우상은 무엇인지 혹시 우상 때문에 지금 교회와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다면 거기 우상 한번 탁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무교생들 방학생들 있는데요. 이분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이 시간부터 한번 전화를 해보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됐어도 무교나 방학생들은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거. 아까 저희가 선물 드린다고 했던 분 당첨 문자가 갈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주소 성함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 전화 한번 해볼게요.
2: 네, 8030님
1: 받아주세요.
2: 네. 우상 맞추셨고 무교시고 통화 가능이라고 남겨주셨어요.
0: 자, 무교신데 통화 가능까지 해주셨습니다. 우상 맞춰주셨고.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자, 극동방송 김인수입니다.
3: 네.
0: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3: 아, 예, 운전 중.
0: 혹시 정차 가능한가요?
3: 저기 뭐야. 핸드프리는 가능하나요?
0: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생방송 중이어서 네. 생방송 중이어서 안전하게 정차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3: 10분 후에.
0: 알겠습니다. 네. 예, 10분 후에 그때 저희가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꼭 좀 정차해 주세요.
3: 네네.
0: 핸드폰도 그냥 바로 블루투스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지금 감이 머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3: 네.
0: 예. 자, 우리 8030번님 10분 후에 정차하면은 우리가 꼭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통화 가능하신 분이 우리 방학생하고 무교생 가운데서 없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봅니다.
2: 네. 2330님. 네. 7년 방학이라고 하십니다. 네.
0: 자, 7년 방학생. 신호 갑니다. 자, 어떤 분이실지,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이실지, 왜 7년을 방학하셨을지 궁금한 가운데.
4: 안녕하세요.
0: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4: 아, 예, 안녕하세요.
0: 옆에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좀 이렇게 울거든요.
4: 꺼요.
0: 라디오를 꺼주시고 운전 네. 중이시면 정차 혹시 가능할까요?
4: 아, 제가 정차할게요.
0: 네네, 아우, 다행입니다. 이분은 바로 가능하십니다.
4: 아, 그래요.
0: 네. 자, 천천히 정차해 주십시오. 오늘 네, 네. 문자를 처음 주신 분이신데, 2330번님. 정차하셨나요?
4: 네, 지금 정차하고 있어요.
0: 아, 예, 예. 천천히 정차하십시오. 우상도 맞춰주셨고, 방학 중에서도 7년 방학. 네. 7년 방학.
4: 죄송해요.
0: 아유, 뭐가 죄송해요.
4: 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전화 받아주시고 또 정차까지 해주시고 예.
4: 네.
0: 정차하는 분들은 대부분 간절함이 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네. 의지가 있는 분들
4: 네.
0: 돌아오고 싶은데 뭔가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정차 다 되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4: 네.
0: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용기 있게 보내셨는데 새싹 문자입니다. 목사님 이게 이제 이 표시가 처음 문자를 보냈다라는 뜻이거든요.
1: 너무 귀하시네요.
0: 듣고만 계셨다가 오늘 이렇게 용기 있게 이제 문자를 보내셨는데
4: 극동방송을 새벽에도 듣고 이런 새싹마다 듣거든요.
0: 매일매일 들으세요?
4: 네.
0: 매일매일 듣다가 오늘 드디어 용기 내서 방학이라고 네. 문자 주신 거군요. 자, 정차하셨죠?
4: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1: 아, 서울 살다가
0: 예.
1: 딸내미 아기 보러 다니면서 수원으로 이사 간지 지금 한한달 넘었어.
0: 수원 가신 지한달 정도. 딸과 같이 사세요? 아니면 딸 근처에서?
1: 네, 따로 살아요.
0: 따로 살면서 딸 아기 우리 손주 봐주고 계시는 손주 봐주고 계시면서 극동방송 거의 들으시나 봐요.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극동방송은?
1: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계속
0: 계속
1: 들었죠.
0: 들으셨구나. 오래되셨군요. 목소리는 진짜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예전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년 지금 방학 중이네요.
1: 코로나 때부터 지금 병들었어요.
0: 아니 병들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한번 두번 이렇게 빠지다가 계속해서 지금 빠지게 되신 것 같은데 저희
1: 맞아요.
0: 새끼라 코로나 방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또 엄청 계약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30번님이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된 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그 아까 그 질병도 다 낫습니다. 나아요. 기쁨으로 변하니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십니까?
1: 주얼리?
0: 주얼리 드릴까요, 그러면요? 제가 안 불러드려도 될까요?
1: 받아도 되나요?
0: 아, 그럼요. 예.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되십니다. 예.
1: 어제도 극동방송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제가 의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권사직분도 한 2, 3년 전에 받았는데 제대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아이 보고 또 아이가 이제 5년 만에 또 태어나가지고 또 아이를 보다 보니까
0: 예.
1: 아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0: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따님은요?
1: 어릴 때 다니면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한번 그 성인이 됐을 때 한번 그 감상선암 수술하고서
0: 네.
1: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했는데 얘가 이제 또 낳았으니까
0: 예.
1: 안 나가더라고요.
0: 오케이. 결론은 지금 다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아, 이번에 우리 어머님과 함께 따님과 손주들 다 나갔으면 너무 좋겠네요. 다 나가면 너무 좋겠어.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딸에게는 어떤 선물이 필요할까요?
1: 아니, 안 주셔도 돼요.
0: 아, 이 정도는 한 두세 개 갑니다. 두세 개 가니까.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예. 빠르죠? 예.
1: 화장품.
0: 아, 화장품. 좋습니다. 주얼리하고 화장품 드릴게요. 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용기 내서 결단의 기도. 네.
2: 기왕 권사님.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언제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처럼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0: 권사님 따라서요.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2: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1: 앞으로
2: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우리 2330번님. 정말 잘하셨어요.

0: 우리 권사님 혹시 교회는 원래 7년 전에 다녔던 교회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교회를 좀 연결시켜 드려야 될까요?
1: 아니, 그 다녔던 교회로 다시 가야죠.
0: 그래요.
1: 성관 건축
0: 그래요.
1: 교회는. 예.
0: 수원에 있는 교회인가요? 원래 다녔던?
1: 아니요, 석수역이에요.
0: 석수역?
2: 서울.
0: 서울.
1: 네네. 서울. 예.
0: 오, 그래요. 그 멀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1: 35분에서 40분 거리.
0: 일단은 아무튼 우리 어머님이 스타트를 끊으시고
1: 네.
0: 우리 딸하고 아이까지 꼭 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수원에서 좀 소개해드려서 온 가족이 같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먼저 우리 어머님께서 예배를 꼭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에. 알겠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이제 교회 갔다라는 또 문자도 그 기쁜 문자도 꼭좀 보내주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정말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축복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2330번님 이제
4: 네.
0: 보니까 아까 그 권사 피택도 받으셨다는데
3: 아유.
0: 참 이게 지금 보니까 울컥울컥을 참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게막 느껴집니다.
3: 네.
0: 병들었다고 그랬는데 7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부터 꼭 예배 드리시고 기쁨으로 꼭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고현 집사님을 왕년에 껌좀 심어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게 진짜 방학인지 아닌지 조금 예,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학인지 아닌지.
4: 네. 3857님.
0: 3857번님.
4: 네.
3: 정말 궁금해지네요.
0: 54년 중에 48년 방학 중. 예. 48년 방학 중. 6년 회심 중. 예. 자, 우리 3857번님. 여보세요?
5: 연결이 되지 않아. 삐뚤이.
0: 전화 안 받으시네. 자. 다시 한번. 3857번님. 한번 받아주세요. 예. 받아주십시오. 예, 받아주십시오. 3857번님.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인데요. 예, 운전 중이신가요? 운전 중이에요?
6: 예.
0: 방학 맞나요?
6: 아니요, 저는 6년 회신 중에 있습니다.
0: 아, 아무튼 지금 다시 돌아오신 거죠?
6: 예, 돌아오고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6: 예,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48년 방학 중이었는데,
3: 돌아오신 지가 6년째.
0: 6년 회심 중, 돌아오고 있다. 예, 돌아오고 있다. 예, 완전히 안 돌아왔나 봐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예배를 매주 못 드리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셔서 우리 3857번님 감사드리고 아까 그 뒤에 우리 10분 안 지났죠? 아직?
3: 8039. 네,
0: 아까
3: 10분
0: 10분
3: 지나지
0: 뒤에
3: 않았나요?
0: 지났나요?
3: 예.
0: 지났나요?
4: 지났죠.
0: 지났어요? 그러면 그분 한번 해봐야겠네. 아, 예.
4: 자,
0: 자.
4: 8030님.
0: 자, 10분이 지났다고 하니까요. 우리 8030번님 무교. 예. 정차하신다고 했는데, 정차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7: 아, 네,
0: 정차하셨습니까?
7: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차가 좀 밀려서.
0: 차가 밀려서.
7: 네, 4분 정도 남았어요.
0: 4분 정도. 아, 휴게소 지금 찍고 가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7: 아,
0: 좀
7: 네.
0: 이따 전화 드릴게요.
7: 네.
0: 아, 그러니까 지금 4분 뒤에 휴게소.
4: 네.
0: 그 사이에 누구를 전화를 드릴까요? 네. 이분 한번.
4: 네. 3893님.
0: 그렇습니다.
3: 일주일째 매일
4: 방학
3: 듣고 있네요.
4: 10년째고.
0: 잠깐만요. 다른
4: 네.
0: 분한테 했네. 다른 분이 헷갈리네요.
4: 네.
0: 방학생이 오늘 하도 많아가지고.

0: 3893.
1: 네.
0: 3893. 최근 들어 극동방송이 들리길래 운전하면서 일주일째 매일 듣고 있다.
2: 와, 일주일째.
0: 지금 일주일 전부터 듣고 계신 거죠, 네. 지금. 3893번님.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네.
0: 네, 운전 중이신가요?
3: 아니요.
0: 아, 지금은 운전 아니세요?
3: 네.
0: 어디세요?
3: 일하고 있는데요.
0: 어느 지역에서요?
3: 창원에 있습니다.
0: 창원에 있습니까? 방학 네. 10년 맞죠?
3: 네네.
0: 최근 들어서 극동방송이 들리길래 운전하면서 일주일째 듣고 있다.
3: 네.
0: 어떻게 들렸어요?
3: 제가 일할 때 예. 항상 라디오를 제가 운전하는 게 일이어가지고
0: 예예.
3: 운전하다가 보니까 뭐 막 설정하다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라디오가. 네.
0: 운전하시는 게 일이세요? 지금은 잠깐 운전을 쉬고 계시고 지금.
3: 네. 네.
0: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저 일주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3: 뭐 자세하게 일단은
0: 예.
3: 들어보니까
0: 예.
3: 이게 제가 10년 동안 안 가다 보니까
0: 예.
3: 그런 것들이 멀어져 있었는데
0: 네.
3: 조금 이제 좀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고
0: 예.
3: 또 아까도 되게 일하다가 기분이 조금 별로 안 좋았는데
0: 예.
3: 방송 되게 찬송 같다 보니까 또 기분도 평안해졌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네. 그렇구나.
3: 그렇습니다.
0: 예, 옛날 생각도 막 조금씩 나시잖아요.
3: 네, 그렇죠.
0: 찬양도 듣다 보면.
3: 네, 그렇죠.
0: 저희 이 시간대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 막 전화 연결하고 그러잖아요.
3: 네.
0: 네. 오늘 이렇게 또 3893번님 정말 용기 잘 내셨어요.
3: 네.
0: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선물을 드리거든요.
3: 아, 그래요?
0: 예. 자,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3: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무게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더치 커피술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3: 단백질 쉐이크.
0: 아, 단백질 쉐이크.
3: 네.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893번님. 10년 방학을 끊을 수 있는 오늘 기회예요, 기회. 혹시 10년 동안 교회 안 다니면서요?
3: 네.
0: 교회 다시 나가야 되는데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3: 중간에 몇 번 나가보긴 했는데.
0: 아, 나가보긴 했어요?
3: 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0: 잘 안 돼요.
3: 몇 번 못 나가서 그만두고 그렇게
0: 됐더라고요. 예, 예, 예.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전화 연결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3893번님께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3: 예,
0: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교회하고 잠깐 멀어진 분들 하나님께 돌아올 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3893번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3893님 절대 우연이 아니라 정말 용기 한번 내보십시오. 저랑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마음이 결단하시면서 이번 주에 꼭 교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3: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3: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3: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3: 내
2: 마음의 문을 열고,
3: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3: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3: 그리스도의
2: 몸된
3: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자, 우리 3893번님 창원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주위에 혹시 친구나 지인 가운데서 교회 잘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집 근처에 계신 분 중에서?
1: 없는 것 같아요.
0: 없어요. 그러면 네. 저희가 창원에 우리 3893번님의 네. 집 근처에 건강한 교회 한 두세 군데를 소개시켜드릴게요.
1: 네.
0: 예,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그 교회를 꼭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1: 네.
0: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한번 1대1로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네. 다시 연락 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예.
2: 네, 네 축복합니다.
0: 감사합니다. 와. 야,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네. 극동방송이 들려서 지금 일주일째 듣고 있고 방학이라고 이렇게 딱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형제님 3893번님 꼭 이번 주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자 이제는 정차가 됐겠죠?
3: 네. 휴게소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네.
2: 8030님
0: 8030번님 네. 네.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을 어떻게든
3: 연결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0: 만나고 싶으신 네.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만나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자 신호 갑니다. 8030번님
4: 여보세요.
0: 네네 어떻게 정차하셨어요?
4: 아 네네
0: 아
2: 드디어
0: 축하드립니다. 어느 지역이세요?
4: 아 여기 경기도 광주요.
0: 경기도 광주 네. 휴게소입니까 지금?
4: 아니요 지하주차장.
0: 아 지하주차장. 아 고속도로는 아니었구나. 아무튼 잘 도착하셨고 경기도 광주 지금 무교라고 보내셨잖아요.
4: 네네.
0: 교회 안 나가 보셨나요?
4: 어릴 때
0: 몇 번 나가봤군요.
4: 네.
0: 방송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듣게 되신 거예요?
4: 저기 방송은 제가 전라도 광주에 살았을 때.
0: 예예.
4: 그 상무지구에 국동방송
0: 맞아요.
4: 방송국이 있었어요.
0: 광주 국동방송 있죠.
4: 관심은 있었는데
0: 예.
4: 듣지 못했는데 최근 한 4월 달부터
0: 예.
4: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0: 예.
4: 일하러 가다가 계속 방송을 한 30분 정도 가는 거리인데
0: 예.
4: 듣게 됐어요.
0: 그렇구나. 전라도 광주에서 광주 국동방송 건물을 보고 네. 극동방송이라는 데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주로 가셔서 운전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되신 거죠.
4: 방송은 이제 운전은 한 30분 정도 거리니까.
0: 네네네네.
4: 무료에서 하다가 극동방송.
0: 이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광주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보게 하시고 네. 또 여기서 또 경기도 광주에서 방송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용기 있게 또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든 통화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 8030번님 만나고 싶어 하시네요.
4: 계속 그 듣기는 했는데
0: 네네.
4: 처음으로 그
0: 문자 보냈죠.
4: 운전 중에 보냈었거든요.
0: 잘하셨어요. 이 시간대 3시 시간대도 계속 듣고 다니셨나 봐요.
4: 네, 이 시간대 꼭
0: 들어요. 이 시간대 꼭 막 전화 연결하고 이런 것도
4: 네네.
0: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8030번님께도 전화를 드렸네요. 어렵게.
4: 감사합니다.
0: 아, 선물 그러면 어떤 선물 있는지 아실 것 같은데 저희?
4: 네, 선물.
0: 네?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냉면, 묵, 유산균, 김부각,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비타민 네모나
4: 네.
0: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절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8030번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자 목사님과 함께 영접기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그 기도 한번 드리시면 좋겠어요.
2: 8030님 꼭 마음으로 같이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0: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0: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0: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아유,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8030번님, 주위에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가까운 분 중에? 예? 계세요? 혹시 그분이 경기도 광주 근처에 사시나요?
3: 그쪽 가까운 그 분당 쪽에 살아요.
2: 아, 그래요? 아니, 저희가 이제 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지, 지인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게 좋을지 해가지고요.
3: 제가 지인 교회로 같이 나가보도록.
2: 그래요. 오늘 가까운 그분한테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보기로 작정했고 결단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꼭 이번 주에 그분과 함께 교회를 나가보시고 앞으로 문자 참여도 좀 많이 해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렇게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끝까지 이렇게 전화 받아주시고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축복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와, 참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네. 몇 번 통화 끝에 하나님 한 영혼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 8030번님 무교라고 하셨는데 꼭 이번에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등록하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찬영 목사님과 우리 또 고현 집사님 즐겁고 뜻깊은 시간 같이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공통적 관심사 중 하나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과 고통은 먼저 신체적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 노화, 외상, 자연재해 등이 있습니다. 암투병을 비롯해서 만성 도흡증, 전염병, 지진, 가뭄, 홍수 등 피해가 있습니다. 심리적, 정서적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먼저 보내는 사별의 슬픔입니다. 끝없는 불안입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존적,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삶의 허무, 공허함, 죽음에 대한 공포,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 자책감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문제 속에서 고뇌하고 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영국의 C.S. 루이스 교수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변장된 축복에 대한 말을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변장된 축복, Blessing in Disguise, 가면 속에 있는 축복이다. 가면 속에 감춰진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 안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메가폰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고통, 시련은 겉보기에는 비극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간의 자만을 깨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확성 역할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서간집에는 이러한 유명한 문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축복을 잃어버릴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자리에 다른 축복이 채워지곤 한다라고 했습니다. 5세기 로마 지배 말기에 영국 브리튼에서 태어난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트릭은 16살 무렵에 아일랜드에서 올라온 해상 약탈대에 잡혀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패트릭은 집안으로 보면 기독교 가정의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집사였고, 할아버지는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끌려간 패트릭은 16살 당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직 자신의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된후 그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들판의 양을 쳐야만 했습니다. 의지할 것도 사람도 없고 돌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그는 추위와 외로움, 굶주림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했습니다. 훗날 그는 그 들판에서 성령께서 그 시간에 자기 안에 뜨겁게 역사했다고 고백합니다. 패트릭에게 노예 생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의 언어와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6년 후에 패트릭은 기적처럼 고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노예 생활을 했던 아일랜드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꿈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와서 다시 우리 가운데 걸어 주십시오. 거룩한 소년이여 와서 우리 가운데 걸어 주십시오. 놀랍게도 패트릭은 자신에게 불행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상처입은 그의 순종이 아일랜드 복음화의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아일랜드의 사도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불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을 안고 잠못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까? 의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질병을 놓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말할 수 없는 진통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게 패트릭처럼 또 성경의 요셉처럼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들판에서 광야에서 외로움과 추위와 배고픔과 채찍에 맞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고난당하는 당사자만큼 괴로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란 당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참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란 하나님이 변장하여 찾아오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육체의 고난이나 이 가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움직였던 지도자들을 보면 많은 이들이 병으로 시달렸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병이 그의 성장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2년 동안 미국 대통령을 지내는 동안 그는 수아마비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나갈 때마다 망토를 걷치고 보좌관이 손을 부축해야 했지만 미국의 경제 공황을 타개하는 유명한 정치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처칠도 여러분 영국 수상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도 그에게는 심각한 심장병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유명한 정치가로서

0: 있어 영국을 전쟁의 위기에서 부활해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영웅 드골도 당뇨병과 백내장으로 일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불멸의 영웅 음악의 성자 음악의 영웅인 베토벤도 말년에 청각장애 되었습니다.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답답하고 속상해서 견딜 수 없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네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그는 글을 쓴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6일 11시 경남 고성, 전남 화순, 보성, 여수, 장흥, 강진, 고흥 북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0: 67편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돌아오지 않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죄를 회개케 하시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간증입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사업에만 매달려 8년 동안 가정을 떠나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아내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몸과 마음이 병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돈 잘 버는 자신은 옳고 예배드리며 교회 공동체에 붙어있는 아내는 틀렸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져 큰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막막할 때에 초등학생 딸이 아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가 평생 일만 하다가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 이제 집에 와서 함께 살고 신앙생활 하자라고 권했습니다. 아내도 여보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줘라고 매달렸습니다.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피쟁이로 살았지만 가정에 돌아오니까 천국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병들게 한 남편을 다시 품게 한 것이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에게 쏟으니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매주 아내와 함께 교회 청소일을 나누어 했고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질병, 실직, 사랑하는 이의 죽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같은 시련을 겪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당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그 시련 때문에 여러분은 더 성숙해지고 굳세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3-1004번, 653-1004번 여수 둔덕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

0: 이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된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 14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궁극적 축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심으로 선민의 모든 불의와 패역이 치유되어 다시는 몰락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4절에서 9절 선민의 패역이 치유됨으로 번영을 누릴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 북왕조는 호세아의 마지막 충고를 거절하며 마침내 멸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권고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반면에 그의 메시지 흐름을 살펴보면 북왕조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였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호세아는 일관성이 결여된 예언을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의 메시지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호세아는 당시의 상황에 맞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왕조의 몰락을 예고할 때는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기준, 곧 율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민이 범죄하였을 경우에 그들이 망하리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환난이 우연히 발생하거나 군사력의 열세 혹은 국제정치의 역학구도상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현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기 전까지 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잘못된 행위의 결과였습니다. 죄인은 악행의 열매를 먹습니다. 자신의 술수로 인해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상은 아직도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소수입니다. 이런 예언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는 분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시뿐 아니라 장차 종말시대에 이루어질 구원 상황을 우리에게 잘 알려준다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인간들이 스스로 멸망받아 마땅한 자임을 자복하지 않고는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몰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은혜 받을 처지가 못됨을 철저히 인식할 때 이미 축복받은 길에 그 사람은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상처를 치유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힙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의 죄악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도 그들이 파멸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애가 말씀을 보면 인생이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파수꾼으로 죄를 치유하시는 영적 의사로 활동하셨다는 뚜렷한 증거들은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죄악에 물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종말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죄의 용서, 죄의 오염에서 구원, 거룩한 성품의 부여, 성령을 통한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실현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죄인의 양심과 마음을 치료하시며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만민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13장까지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통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14장 5절에서 8절은 예언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몰락함으로 메마른 광야처럼 변한 이스라엘이 아름답게 꾸민 정원처럼 단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9절 또한 우상 숭배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4절과 8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은혜를 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3절입니다. 긍휼을 얻는 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의 연기처럼 인간들의 믿음은 보잘것없으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자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절, 모든 선지자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한 대가로 망했습니다. 그들 앞에 새로운 날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경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호세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악, 곧 그들이 멸망한 원인과 회복의 원리 등이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교훈들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더불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라고 하는 구절을 비교해 볼 때 본문은 마음에 느끼고 품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라는 것, 감정과 언어 생활이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등을 돌리는 것보다 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이나 대책을 믿고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고 착각할 때, 그리고 인간들이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와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도 아수르나 애굽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외세의 힘을 빌려오지 않고는 망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현상은 오늘날 인간관계에 관한 처세술이나 지혜, 그리고 용맹성이나 부유함을 과신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움에는

0: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자기 방어물조차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이나 개인적인 공로에 의존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에서 9절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대상이었던 북왕조는 곧 망하였기에 본문은 종말시대에 성도들이 받을 축복을 알려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역을 치유하시리라는 예언은 오직 성도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하나님은 배역을 치유하시는 의사가 되실 겁니다. 그분은 치유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공의로 만물을 다스리시기에 우리에게 죄악이 남아있는 한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무슨 공의로운 그리고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의 힘으로 아무 대가 없이 인간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5절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예언함으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소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던 북왕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메마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없으면 꽃과 곡식이 자라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복받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5절의 백합화, 6절의 감람나무, 백향목 등과 같이 되리라는 예언은 이스라엘이 성장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번창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도리를 이해하고 수긍할 뿐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철저히 실천해야 합니다.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죄와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에 성도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성도가 번성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데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 1장에서 14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든든히 설 때 번성하고 창대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사사기 10장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아멘.

사사기 10장 15절의 고백은 6절 기록과 절묘하게 맞물립니다. 6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신들을 선택하며 무엇이 좋은지를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라고 고백하지요. 회개는 단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좋은지를 결정할 권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일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빨리 복구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내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일은 곧 자기 파괴나 절망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첫 곡,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국립합창단의 찬양과 나는 갈 길 모르니 지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입술로 회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과감히 돌아서는 행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크록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속죄하신 구세주를 두 곡의 찬송 전해드립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영의 일을 따라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날마다 거룩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0: 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순천 엘림 교회 이금필 안수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제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0: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대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수정로 교회 조준포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바울은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구원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몸은 살아있는데,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태어나서 죽은 자로 살아온 것이죠. 뭐가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었다.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를 밀접하게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악하고 음란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당연하죠. 기준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기준이 사라진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누가 기준이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경험, 내 살아온 환경, 또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 관습, 또 문화, 유행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그냥 따르며 살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 이 마귀라는 놈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또 인간을 타락시키는 사탄, 다른 말로 마귀, 그 마귀의 종처럼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0: 내 육체를 따라.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내 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는 이 육체는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따라 그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밀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리를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참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비참한 죄인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1: 구원받았습니다.
0: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긍휼. 우리 인간들 인간의 인간으로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제 영원한 심판 받아 마땅한 죄의 형벌로 지옥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그 크신 사랑으로 4절 말씀에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거,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는 것이죠. 죄인은 마땅히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심판에 이르어야 되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영원히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지옥 형벌이 면제가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불구덩이에 안 들어갑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죄 많은 사람들 찾아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죄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신이잖아요. 예수님은 본래 신이에요. 본래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1: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0: 이것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다는 이 말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그런 뜻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헬라어 원어로는 과거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과거형으로 기록했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된다라고

0: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관련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0: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 아멘.
0: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목숨이 지금 붙어 있지만 내가 사는 게 내 스스로 예전에 제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1: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0: 주님이 달리실 때 십자가를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정욕, 탐심 이게 같이 못 박혔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천국의 영광을 이미 소유한 자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1: 부활과
0: 천국의 영광을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미 소유했다. 우리 장차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죽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광된 부활,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옥에 가요. 그런데 우리는 영광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죽음 같은 환경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살아납니다. 천국의 빛과 기쁨을 보여주고 받은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 어떤 자격, 행위,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덩어리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속량하신 것 아닙니까? 속량. 속량이 뭡니까? 완전 지불했다.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내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하나님 겁니다.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와 허물로 허덕이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 죄인의 모습을 살았을 때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으로 살았잖아요. 사탄을

0: 사탄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회심한 이후, 구원받은 이후,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겁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를 다 깨부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의 복음을 아멘으로 동의하시고 인정하시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 아멘.
0: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빚어진 걸작품이에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생했다, 거듭났다, 재창조되었다, 재창조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허물로 허물 가운데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7절에 보시면, 7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내려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는 이 말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낸다는 말은 직접 대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강의하러 돌아다녀요. 간증하러 돌아다닙니다. 그거 듣고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도전 받았다, 그럽니다.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를 드러내면 다행인데, 자기의 경험을 그냥 쭉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조금 도전이 됩니다. 뭔가 좀 마음에 뭉클해집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1: 아멘.
0: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면해야 됩니다. 말씀을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한 이웃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파고 들어올 때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가, 더러운 사람인가, 아주 꽁꽁 숨겨두었던 그 모든 죄까지 다 찾아내요. 말씀의 빛이 비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축구용으로 하면 킥이에요. 킥. 킥이 뭡니까? 예리하고 정교해야지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 킥이란 말이에요. 수술할 때에 그 아주 정교하고 예리하게 잘라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거 잘라내면 안 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찾아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아,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출 때에 엑스레이처럼 MRI처럼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칠 때예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날마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가 이 가면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낱낱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0: 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낱낱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말씀이 임할 때에, 생명의 말씀에 빛이 비칠 때에, 그로 인하여서 죄를 깨닫고 죄를 아파하고 애통하고 두려워 떨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찾고 찾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에만 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0: 아멘. 사실 이거 전도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냄을 받아요.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말씀이 있는 전도자예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전파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셨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또 부활하셨다. 가장 핵심적인 생명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산다.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이 아주 생생한 원색적인 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걸 전할 때에 털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꾸 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표정으로만 전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별로 고생 안 합니다. 그냥 숨어 지내면 되니까요. 그냥 숨죽이고 어디 동굴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힘들 뿐이죠. 감옥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뭐 처참하게 처형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잘 숨어 있으면 되니까요. 당시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정부 관리들이 복음을 생생하게 말로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말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위협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 너희들 믿는 거 알겠는데, 그래, 잘 믿어. 그런데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너희가 믿고 있는 그거 말하지 마. 소문 내지 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자꾸 믿도록 하지 마.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반드시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와 또 치유하는 일과 사람 살리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도 다 생생하게 보았죠. 물론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실감과 그 이제 그곳에 같이 있다 보면 또 예수를 처형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이 사람들도 죽일까봐 이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나중에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리에 간 것이죠. 원래 자리로 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또 끄집어냅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약 한 10일 정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하늘의 권능을 입고

0: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는 것이죠. 본래 제자가 된 목적은 뭡니까? 증인 되라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물러간다니까요.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그들이 올케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2: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0: 여기 40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막 때리고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 침묵했으면 안 맞았을 겁니다. 뭐 감옥에도 안 갔을 거고요. 매질도 안 맞았을 거예요. 조용히 했는데 뭐 때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꾸만 말을 하니까 때리는 거잖아요. 자꾸 소문을 내니까요. 그 기득권층이 이제 위축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세력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 가르친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입을 안 열고 그냥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를 가만히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그것을 그쳤다고 했습니까?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까? 계속했다는 겁니다. 계속했다. 내가 맞든지 감옥에 가든지 상관없이 계속 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선지자에게, 선한 선지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왕이 원하는 게 뭔지를 딱 파악을 하고 왕이 원하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지 않고 좋아하는 말만 계속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약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분명히 아는데 그 말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목숨 걸고 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하지 않고 생생하게 전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악한 본성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1: 진리의 영입니다.
0: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으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의 사명,

0: 복음 전하는 거 생생하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 수정로 교회 조준포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434 여수 수정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안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게 하고요. 혹시라도 불편한 마음이나 쓴 마음이 생긴다 해도 바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죠. 인생의 고난을 지날 때 이게 동굴일지 터널일지 모르는 상황은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는데요. 현실의 고통이 크고 이 당장 눈앞의 일에 압도가 돼서 우리의 믿음이 마비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한없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이럴 때 영혼의 닻을 변하지 않는 말씀에 내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맥락에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란다.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란다. 어떠세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하나님의 진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0: 예수전도단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시선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들과 고통의 시간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시간을 조금은 그래도 수월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론 그 당시에는 알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또 온전한 신뢰를 드릴 수 있게 되죠.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35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뜨거운 하루였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더위에 맞서면서 이 값진 구슬땀을 흘리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영혼이 시원한 그런 방송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새로운 목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함께 해주시는 목사님 궁금하시죠? 네, 잠시 후에 모실게요.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0: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1: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로 함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경 속 숨은 인물들을 찾아서, 숨은 거인들을 찾아서라는 코너명입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깊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저는 종포 해양공원이 바라다 보이는 고소동에 위치한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아유,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종포. 예. 네. 아주 멋진 곳이죠.
2: 예, 저희들은 늘 그 멋진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 네. 저도 목사님 교회에 가봤었는데요. 예. 네. 네. 교회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경치가, 와, 환상적이더라고요.
2: 네, 환상적인데 사실 예배 시간에 볼 수는 없고요. 네. 저희들이 이 터를 잡고 아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자, 매주 화요일 성경 퀴즈로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새롭게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합류하게 되셨는데요. 어떠세요?
2: 글쎄, 야, 이게 처음엔 잘 몰랐는데 네. 우리 보니까 정말 생방송이군요.
1: 생방송입니다. 네.
2: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 진짜 생방이고요.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긴장도 되고요. 네. 또 이 방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네,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유익하면 피드백 보내주시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1: 네. 자, 퀴즈가 있어서 즐겁고 성경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아, 정답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또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신 분들은 네, 신청 찬양도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김대진 목사님 오늘 첫 방송이니까 목사님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도 보내주셔도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2: 네, 저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사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아. 네, 느껴지시죠? 네. 자, 목사님. 네. 오늘 우리 이 코너 명이 성경 속 숨은 거인들을 찾아서거든요. 자, 숨은 거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목받지 못하던 인물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 속 숨은 거인들을 찾아서 어떤 시간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2: 아마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 한 달 정도 이 주제로 네. 할 것 같은데 그 숨은 거인 그러면 거인인 듯 아닌 듯 거인이 몸을 숨기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1: 아, 그렇죠.
2: 근데 거인이 숨었다라는 건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의 실체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죠.
2: 네. 네. 알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지만 아, 이 사람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목해보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이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숨어있는 거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거인 같은 하나님 앞에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위대한 사람은 일상 속에 살고 있는 숨어있는 사람들이다.
1: 네.
2: 라는 아 그런 동질감을 좀 느끼면서 이 프로그램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0: 가는 정말 위대하고, 예, 바라보기만 할, 바라보기에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멀리서, 예,
1: 근접할 수
0: 근접할 수 없는,
1: 그냥
0: 그죠?
1: 동경만 하는
0: 그죠?
1: 환상의 섬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0: 네.
1: 바로 내 옆에 있고 내 일상에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0: 우리 자신도 거인이 될수 있다.
1: 아, 당연하죠.
0: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자, 성경.

0: 이 힌트를 잘 들으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1: 네.
0: 오늘 소개해 주실 숨은 거인, 어떤 사람인지 문제
1: 숨어
0: 주실까요?
1: 있는 사람이니까 잘 찾으셔야 될 거예요. 혹시 성경 가지고
0: 네.
1: 계신 분잘 찾으게 셔야 될 텐데, 이 사람은
0: 네.
1: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0: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
1: 예,
0: 네.
1: 우리는 크게 12명이 있지만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은 아마 잘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0: 그럼 사사 중에 한 명인가요?
1: 맞습니다.
0: 아, 사사 중에 한 명. 네. 많이 좁혀지죠?
1: 많이 좁혀집니다.
0: 네.
1: 아주 더 쉬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0: 네.
1: 이 사람은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0: 아, 첫 번째 사사군요.
1: 네.
0: 네.
1: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이름의 뜻은, 자, 이름을 말하면 답을 말해주니까요.
0: 네.
1: 뜻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0: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1: 예, 아주 이 이름에서 읽혀지는 이 사람의 믿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0: 이 사람의 믿음이면서 또 부모의 고백이지 않을까. 그렇죠?
1: 네.
0: 네.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니까.
1: 네,
0: 네.
1: 그렇죠. 성경에 사실 어떤, 특히 구약 성경에
0: 네.
1: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또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0: 맞아요.
1: 경우가 많아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0: 성경 속그 인물들의 이름은 그냥 붙여진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1: 네,
0: 네.
1: 그렇죠. 하나의 계시처럼.
0: 맞습니다.
1: 그래, 아마도 이 사람의 인생은 이것을 의지하여 살았던 것 같아요.
0: 네.
1: 또 다른 힌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네.
1: 이 사람의 혈통 관계를 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갈렙의 아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할 때그 갈렙 맞습니다. 갈렙의 형도 아니고 아우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별칭으로 그니스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니스
0: 이스라엘,
1: 사람에 대해서
0: 네.
1: 들어보셨어요?
0: 아니요. 이것도 숨어있는 인물 같은데요.
1: 예, 맞아요, 맞아요.
0: 예. 이방인인가요, 그러면?
1: 이 그니스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0: 네.
1: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곳에 약속을 할 때, 그 땅을 설명하면서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갑몬족속과, 그리고 그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니스족속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니스 사람, 이거는 갈렙을 뜻하기도 하고요. 갈렙 앞에도 붙였던 별명이기도 하고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오늘 우리가 퀴즈로 낸이 사람 이름 앞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굳이 이 사람을 성경이 설명하면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이 사람의 출생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0: 네.
1: 아니면 이 사람의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고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리고 이방인 혈통에서 유다지파의 핵심 가문이 된이 인물. 이 인물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0120님. 네.
1: 성경을 찾아보셨군요. 잘하셨습니다.
0: 네.
1: 예, 그러셔도
0: 아니,
1: 됩니다.
0: 그렇죠.
1: 이
0: 네.
1: 게임에는 저기 뭐죠? 치팅이 없는 거죠?
0: 오픈북입니다.
1: 아.
0: 네, 치팅 없고요.
1: 예.
0: 오픈북입니다.
1: 정답만 빨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0: 네, 성경 옆에 있으신 분들은 성경 찾아서 예,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0120님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 성경 찾아보셨다고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0: 자, 4227님. 네, 잘 맞춰주셨죠?
1: 네. 아,
0: 네.
1: 철자도 정확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네. 자, 3263님.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1: 정답입니다.
0: 네. 그리고 1020님, 우리 목사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아, 반갑습니다. 거인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학원 가는 중에 엄마랑 듣고 있어요. 무리 바다 덕분 같이 신청합니다. 아, 학원 가는 중에 엄마랑 듣고 있다면 학생 같은데.
0: 학생인 것 같아요.
1: 아, 저희도 반갑습니다.
0: 네.
1: 우리 1020님, 거인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0: 아멘. 네.
1: 네.
0: 자, 3263님께서도 방송 잘 듣고 있다고 말씀 해주시면서 운동 중에 듣고 있어요. 찬양 신청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 신청하셨는데요. 자, 요 찬양을 일단은 준비.

0: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르는 게 맞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장미경 씨의 찬양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이게 잘 맞을까 싶은데 일단은 요거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는데 오늘 성경의 인물 다시 한번 좀 문제를 정리해 드릴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고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리고 이방인 혈통에서 유다 지파의 핵심 가문이 된이 인물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기 없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 보기 없이 가볼까요? 하나 더 힌트를 드릴까요?
0: 그럴까요?
1: 예.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0: 결정적인 힌트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63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장미경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0: 장미경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네. 자, 목사님. 와, 문자창이 뜨거운데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네. 참 격려가 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을 줄 몰랐어요.
0: 네. 1404님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열기가 여전한 오후입니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와, 이게 늦더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뭐 가을을 시샘하는 더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다시 더워졌어요.
1: 아, 이제 익숙해야 될 날씨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0: 아, 새로운 뉴노멀인가요?
1: 네, 그러니까요. 네. 네.
0: 자, 4405님 정답 잘 맞추셨고요. 1134님 네. 정답 보내주시면서 극동방송과 함께하니 더욱 행복한 저녁 시간입니다.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또 감사하네요.
1: 저도 1133님과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아, 우리 목사님 사회생활 잘하세요.
1: 네. 처음이잖아요. 오늘 제가 얘기를 네. 잘해야죠.
0: 그러니까 우리 7255님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네, 아멘입니다.
0: 네. 네. 근데 뒤이어서 또 우리 7255님 성별이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뒤이어서 문자를 다시 보내셨는데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전 딸입니다 하시면서 찬양 신청하셨는데 예. 이 아들 성경 속에서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는 성별의 의미보다는 우리 자녀라는 어떤 대표성을 가진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굳이 아들과 딸을 나눌 건 아닌데 예수님의 네. 아들임이라고 보낼 때 제가 귀하신 분이라고 이미 인식을 했습니다.
0: 그래요.
1: 감사합니다.
0: 그래요. 네. 자, 4875님께서도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생소하지만 아, 이 이름이 생소하다는 거예요.
1: 아, 예. 네. 아마 우리가 이제 풀어준 뜻을 더 들으시면 네. 조금 더 생소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0: 네. 근데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가니까 좋다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1: 매주 화요일 저녁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드릴게요. 가르쳐준다기보다도
0: 네, 함께 알아가는
1: 함께
0: 거죠.
1: 함께 알아가는 거죠. 네,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0: 아유, 또 길잡이가 되어주시잖아요. 네. 네. 자, 즐거움이 있고요. 또 재미가 있고 또 이렇게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시간입니다. 네, 성경 속 숨어있는 숨겨진 그 거인들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갈렙의 딸 악사하고 결혼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리고 이스라엘 첫 사사
1: 맞습니다.
0: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 네.
0: 그 이름의 뜻이 이제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인물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여호수아 15장에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 인물과 관련해서 나온다면서요?
1: 예, 이제 갈렙이 네.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갈렙이 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0: 네.
1: 저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 고백했던 자기가 이제 노년에 여전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셨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자기 기업을 찾으러 가다가 먼저 가서 저 성을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네. 할 때 튀어나온 인물이 아. 바로 이 사람입니다.
0: 그렇군요. 네. 네. 아, 이 인물이 아주 용감하네요.
1: 그렇죠. 이름처럼.
0: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네. 담대하고 용감했던 거군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네. 자, 이 인물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주관식으로 드리니까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 인물이 누구지라고 아직까지도 좀 헷갈려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지선다로 한번 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1: 아, 그럴까요?
0: 네.
1: 이제 마지막 힌트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자, 1번 온니엘, 2번 윈니엘, 네. 3번 다니엘, 4번 나다나엘. 네.
1: 아, 어렵네요.
0: 어려운가요?
1: 아, 모르겠어요.
0: 자, 하나의 인물은 허구의 인물이고

0: 인물이고요.
1: 네.
0: 네. 하나의 인물은 또 신약의 인물이고. 네. 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자면 1번 온리엘 그리고 3번 다니엘이 구약의 사람이죠.
1: 맞습니다.
0: 네, 둘 중에 하나 고르시는 걸로 네, 여러분들께 선택의 폭을 좀 좁혀드리겠습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곡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0: 캠키즈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들으셨습니다. 자, 목사님. 와, 다니엘을 고르시는 분이 계시네요.
1: 네. 괜찮습니다. 계속 보내주십시오.
0: 네. 네. 아니, 새롭게 알아가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다니엘은 아니죠. 네, 오답이요. 아, 참.
1: 제가 힌트를 드릴 걸. 다니엘은 아내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0: 그렇죠.
1: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0: 네. 우리 5663님. 자, 새롭게 알아가시면 됩니다. 네. 자, 정답을 발표를 할까요? 0319님께서 일단은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신호 대기 중에 보냅니다 하시면서, 와, 차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신호 대기 중에 보내셨네요. 네.
1: 문자에 익숙하신 분이시군요.
0: 그러시죠?
1: 네.
0: 그 짧은 시간에.
1: 야, 대단하십니다. 운전 중에 하시면 안 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9106님께서도 보내셨는데요.
1: 안녕하세요. 정답 말해도 되나요?
0: 말씀하시죠.
1: 정답, 오니엘. 퇴근 네. 듣고 있어요. 솔직히 처음 들어요. 많이 배워요. 목소리가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솔직히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서 죄송한데 네. 제가 감기만 나으면 더 좋을

0: 가요? 이게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더 좋은 건가?
1: 아, 그거는 일단은
0: 예.
1: 둘 다가
0: 아,
1: 아닐까.
0: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격려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네. 9106님. 자, 9106님 문자 소개해드리면서 저희가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 네. 와, 여러분들 온니엘 평소에 아셨어요? 저도 이첫 사사라고 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구나. 새삼 이제 알게 되는데 평소에는 이 인물을 우리가 잘 모르고 읽기는
0: 그렇죠.
1: 네,
0: 네.
1: 성경에서 읽기는 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머릿속에 저장이 안된 이름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0: 그렇죠.
1: 들거든요.
0: 네.
1: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겨진 거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 정작 그 삶과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좀 본격적으로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누기 전에 선물 받으실 분좀 저희가 추첨을 해볼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0: 네, 제 마음은 사실 다 드리고 싶어요.
1: 그러니까요.
0: 다
1: 제 마음도
0: 드리고
1: 그렇습니다. 네.
0: 싶은데 저희가 약속한 대로 몇 번만 추첨해서
1: 네.
0: 혹시 오늘 못 받으시더라도요 계속 해주시면
1: 네.
0: 저희들이 마음이 동해서
1: 네.
0: 계속 참여
1: 네.
0: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아니, 찬양 나가는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월 말에,
0: 네.
1: 네. 한달 동안 참여해 주신 분들 추첨해 가지고, 예, 딱한 분, 예, 치킨 쿠폰을 본인이 쏘시겠다고, 예, 우리 목사님께서 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선물을 못 받으시더라도 전혀 실망하지 마시고 월말을 한번 기대해 보시죠.
0: 예, 정답을 자주 맞추신 분은 저희가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1: 네. 우리 9604님 문자를 놓쳤네요. 정답 온니엘 하시면서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단 목회자 수련회가 여수에서 잘 마무리되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0: 목사님이 보내주셨군요.
1: 네, 목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예,
1: 와.
0: 목사님이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수축이 되는 것 같아요. 위축이 되는데.
1: 네.
0: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자. 어떤 분이
0: 예.
1: 선물을 좀 드릴까요?
0: 네, 우리 온니엘 정답 맞춰주신 0120님,
1: 네.
0: 네, 그리고 4875님 정답 온니엘이에요라고
1: 네.
0: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1134님 온니엘입니다.
1: 네.
0: 네.
1: 이세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5님, 1134님, 0120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세 분은 다시 한 번만 문자 주십시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와 성함 올려주시면 선물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자, 온니엘, 어떤 사람이었나요?
0: 네, 우선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참 재밌잖아요.
1: 네.
0: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근데 이 우리가 하나님이 힘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1: 네.
0: 우리 성취자들은 어떤 때 당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생각을 하세요? 자기가 잘하고 있을 때 그러세요? 아니면 내가 힘들 때 그러세요? 아니면 평상시에 어떤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이 나오시나요? 우리 부장님은 언제 한번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마음속에 외쳐보세요.
1: 힘들 때,
0: 힘들 때,
1: 예, 네.
0: 그렇죠.
1: 힘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더 기억하고,
0: 네.
1: 예, 네. 하나님을 더 붙잡으려고 하고, 예, 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듯이,
0: 예. 예.
1: 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0: 저는 이제 이 온니엘이 살았던 시대 상황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1: 네.
0: 사실 사사기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에 하나라고
1: 그렇죠.
0: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 네.
0: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1: 네.
0: 살았고 레위인들도 다그 성소를 떠나버리는 시대고 우상
1: 네.
0: 숭배하고 또 성경에 가장 끔찍한 범죄 중에 하나가 일어났던 시기가 사사기고
1: 네.
0: 또 사사들도 사실은 신앙이나 윤리적으로 그렇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가 않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가운데 즉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힘들었던 시대구나. 근데 그 자기의 이름은 마치 자기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이 힘이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이시다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이고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한번 자기 생각해 그렇게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힘이시다.

0: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1: 아멘.
0: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믿음의 거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시,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는 네. 내 자신이 한없이 어려워 보이고 힘없어 보일 때 아,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네. 그때 드디어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사실 믿음의 거인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약한 사람, 믿음으로 맞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1: 네, 네.
0: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거인이라는 우리 말을 붙였지만 믿음의 비밀을 알고 이 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거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0: 그래서 온니엘이 그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좀 태생 배경을 아까 그나스의 아들, 그니스의 아들. 성경에는 그나스라고도 하고 그니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래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외국어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썼기 때문에 네. 발음 나는 대로 썼기 때문에 그나스라고도 하고 그니스라고 했다고 그래요.
1: 네.
0: 우리가 예를 들면 영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썼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발음 나는 대로 그렇죠. 레몬 그러면 아이라고 쓰겠고 요즘은 철자가 통일됐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이라고 쓰기도 하겠잖아요.
1: 그 일종의 외래어네요.
0: 외래어라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위방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이방인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우리는 성경의 혈통이 되게 중요하고
1: 네.
0: 그런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유익하게 보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온니엘이에요. 갈렙도 그랬고요.
1: 아니 근데 구약시대잖아요 이게.
0: 네.
1: 네. 구약시대는 그 혈통에 의한 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제 그 혈통에 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 네, 그것이 참 중요한 네, 그런 시대였는데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렇게 편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럴 수도 있었구나, 네,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이게 사실은 아주 뭐 설명하자면 조금 복잡하겠지만 우리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은 혈통으로 하다가 중간중간에 튀어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 네.
0: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었구나
1: 네.
0: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을 이어가는가 라고 할 때 믿음이구나
1: 네.
0: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혈통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조건이에요.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제 고향이 여수니까
1: 네.
0: 제가 서울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늘 듣는 말이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으면 전 여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1: 그렇겠죠.
0: 여수. 네. 아 그러면은 거기 뭐 여수는 어떻고 어떻고. 근데 그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한없이 시골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 말로는 촌놈인 거예요. 말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촌놈이고 서울 사람들한테 배움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제가 처음 서울 갈 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태생과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우리 육체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상관없이 우리 성경에 잘하는 말씀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다면 다시 이 말을 오늘 온니엘과 상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1: 네.
0: 사람은 자격과 출생과 그 조건을 보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같이 온니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할 때 우리 믿음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 힘이 누굽니까?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자고요.
1: 네. 아니 그 혈통에 의한 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예,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잖아요.
0: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혈통을 잇게 한 그 믿음의 네. 여인들.
0: 예.
1: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보셨는지를 너무나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 아닐까 싶어요.
0: 그래서 사실은

0: 여기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살면서 실망했던 것이 나의 신분이나 나의 소유나 아니면 나의 재산이나 학력 때문에 여러분 아니면 외모나 생김새나 태생이나 가문 때문에 실망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음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힘이 하나님이라면,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나에겐.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나의 신앙 고백이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가보자는 거죠.
1: 앞서서 그 이제 어떤 믿음의 거인은 없다. 말씀을
0: 네,
1: 해주셨는데,
0: 맞아요. 네.
1: 그리고 이제 우리도 거인이 될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이 오늘 온리에를 통해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일상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0: 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온리엘은 성경에 정말 짧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펴셨겠지만 온리엘이 이제 사사로 활동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구원할 때 이게 뭐 여러 한몇 장에 걸쳐서 표현된 것이 아니라 한 두세 자리에 걸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첫 번째 배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사람들 가운데 저는 그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하면 이 사사기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온리엘의 이름과 더불어 얘기를 하자면 자기가 자랑하고 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부와 소유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은 부의 상징이고 다산의 상징이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성공한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멋져 보일 때가
1: 그럼요.
0: 뭐 제가 뭐 방송이라서 방송 얘기를 하는 건 그렇지만 방송에도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 우리가 존경하던 사람이 간증을 나오면 뭐 많은 사람이 듣고 아무 볼품없는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면 뭐저 사람 뭐 간증할 게 있겠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온니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혈통을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알을 힘을 삼는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힘을 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 온리엘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힘을 삼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을 힘을 삼지 않는 사람들이 결론을 우리가 성경에 알잖아요. 사사기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 주시고 거기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다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큰 메시지로 이렇게 드렸는데 온예를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저는 태생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힘을 삼은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자, 오늘 성경 속 거인을 찾아서 온리엘이라는 인물을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탐구를 해봤는데요. 이 온리엘의 이름의 뜻,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것이 과연 그 부모의 고백이든 아니면 온리엘의 고백이든,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그 삶을 높이시고 귀히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볼수 있었는데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온리엘처럼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여수 3.1교회 김대진 목사님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소개해 주실 인물이 어떤 인물일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0: 지금 말해도 되나요?

0: 아니요.
1: 안 됩니까?
0: 왜냐하면 퀴즈이기
1: 아, 퀴즈를
0: 때문에.
1: 내야 되는군요.
0: 네네네.
1: 네.
0: 그래서
1: 그럼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0: 네.
1: 또 그 저는 이렇게 그 사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0: 네.
1: 우리가 한 가지씩을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믿음은 우리의 삶의 양태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0: 아멘.
1: 그래서
0: 네.
1: 저와 여기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0: 아멘.
1: 우리의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할 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라
0: 네.
1: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태생과 내 뒤를 받쳐주고 있는 어떤 친구나 부모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십니다.
0: 아멘.
1: 그리고 사람들이 누군가가 당신의 자신과 당신의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물었을 때 자다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0: 아멘.
1: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시편 18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 네.
0: 네.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수 3.1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웠고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박해봉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들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충만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마커스 워십의 찬양 오늘 끝 찬양으로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주향교회 라양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시간에 복부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뭇가지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뭇가지는 그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바른 가지가 되어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뭇가지의 두 가지 필수 요건인데 두 번째는 열매가 잘 맺혀져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가 가지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열매를 좀 못난이를 맺히면 그냥 제거합니다. 속가냅니다. 그러니까 가지의 큰 중요한 두 번째 필수 요건은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분명해졌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자, 이 관계성이 분명한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없이는 못 산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인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없이 못 사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좋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자신이 없어서 안 되는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시는 분만 크게 아멘합시다. 실은 참 우리가 표현에 서툴른 민족이라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예수님 사랑은 적극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너희가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지가 뭘 하겠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뭘 해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과 나의 필수 요건이 무언가가 정확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구나. 나는 예수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이구나. 근데 이제 또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아, 열매가 없다는 건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가지치기 해버리는 거구나. 속아내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관계가 분명하니까 포도나무 예수님 우리는 그의 가지니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농부이신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어요. 그 가지치기는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뜬금없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데 왜 아프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생명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게 하신다. 열매를 맺되 더 풍성히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치기 할 때 잘 수용하자는 거예요. 수용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내 아픔의 시간, 내가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신념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내가 인내하려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꼭 약속 붙잡고 인내하면 우리로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열매가 아닌 거룩한 열매입니다. 거룩한 열매,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여러분은 무엇을 구별하고 사십니까? 그 구별을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내 것이라고 그냥 내 시간 우선주의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피치 못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걸 가슴 아파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사정을 하나님은 더 잘 아셔요.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저렇게 나와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안타까워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겠습니다.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 거룩함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 것 내가 버렸다고 내 마음대로 썼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어디 있을까? 구제하는 곳에, 선교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구별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한 열매 맺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예수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예수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 안에 들어왔고 성도 안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아웃사이드로 돌지만 예수님 저 뒤에서 자꾸 돌아다니면 베드로같이 거짓말하고 죄져요. 가룟유다같이 예수님 팔아먹어요.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꾸 아웃사이드로 가면 이 마귀라님이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주의 함께 누구를 낚아챌까? 누구에게 시험을 주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까? 이게. 그러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저 밖에서 자꾸 돌아다니면요, 낚아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면 자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때로는 참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우리 민족이 뭔가 표현하는데 인색한 민족이다 보니까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누군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은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가는데 내가 오늘 내 가족만 만나고 왔다, 그건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이에요. 그러라고 여러분 기름 부어 직분자 세운 거 아니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고 기름 부어 주셨거든요. 내 양이 누구예요? 주일날 어렵게 예배자리에 나왔는데 그냥 누가 볼까 봐 저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 누가 혹이라도 나를 아는 체 할까 봐 부담스러워하면서 누구에게도 끼지 못하는 그들, 그들을 중직자들은 매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머슴이 누구예요? 상머슴은요, 주인님이 나가지고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이리 오너라 하고 온단 말이에요. 상머슴은 벗은발로 달려가서 어서 오세요 주인님 그러거든요. 중직자는 상머슴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머슴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상머슴 노릇하라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런 상머슴들이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야 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그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내 교회야 하고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늘 손님처럼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분을 자꾸 주인으로 모시는 분들이 중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런 일을 잘하는 교회예요. 좀 부담스러워하더라도 한 번쯤 이름도 한 번 불러주시고, 여러분 오랜만에 뵌 분들을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는 제발 좀 중직자들은 중직자 가족하고 중직자들끼리 있는 시간을 좀 깨트려버리세요. 가족들은 집에서 가족들끼리 계시고요. 여기 오면 가족은 눈길도 주지 마시고, 누군가, 아 저분이 우리 교인이셨네? 아 저분이 오랜만에 오셨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주일날 교회 와서 중직자들이 가족하고만 있다가 하면 범죄라고. 두 번째 범죄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의 이름을 모르는 중직자는 범죄자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손에 양심을 걸고 나는 우리 교회 저 사람 이름 잘 모르는데,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맡겼잖아요. 그런데 왜 내 양을 먹이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건 목사가 하는 일이야, 그건 전사님이 하는 일이야, 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기름 부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요. 내 양을 먹여달라고요. 그 먹이는 일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잘 들어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가끔씩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인도로 오면 제 눈에는 너무나 많이 보여요. 사람들 눈빛 피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저 어디 앉았다 그냥 예배 끝나기가 바쁘게 저도 보기도 그냥 바쁘게 가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는 매 눈으로 봐야 돼요. 일반 성도들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직분자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상머슴들입니다. 주인이 이리 오너라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누군가가 내가 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니 거꾸럽고 어려워하는 분들은 그러는 게 마음으로 이리 오너라 지금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대답이 없으면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요즘에 좀 안 보이시더니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시죠? 뭐 길게도 할 것도 없어요. 길게 하면 더 부담스러워요. 그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을 교회 와서 한 번도 못 하는 중직자들, 범죄자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주일날 와서 겨우 성도에 교제한 것이 남편하고 밥 먹고 자식들하고 눈빛 마주치고 가는 것, 그것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성도들을 매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저분이 교회 생활을 잘 적응하는지, 저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신과 우리는 같은 공동체입니다를 알게 해주셔야 돼요. 알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오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와야 돼.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밖에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 마귀가 너를 낚아채기 때문에 내 안에 와라. 내 안에. 문 밖에 있지 말고 문 안으로 오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 들어오라는 것. 오늘 그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이 있어야 돼. 내 안에서 거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면 안 돼요. 내 안에 들어왔다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손님도 들어오죠. 그러면 누가 가져가고 손님하고 구별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먹고 자고 살면 가족이고 그냥 있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손님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들어갔는데 금방 또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손님이에요. 그 안에 거한다. 그것은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 거한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 아다. 부부 관계라는 말이에요. 부부의 육체적 관계를 말하는 이 단어를 왜 성경에 썼을까요? 그게 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하고나 그러지 않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관계가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했던 통일교는 혼혈관음하는 거예요. 그 문선명에 피를 맞아야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통일교거든요. 그 어리석은 말을 듣고 통일교에 목을 매는 사람도 있으니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합동결혼식이라는 거예요. 다 너희는 내 새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왜곡하고 성경을 그렇게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무리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냥 살짝 갖다 손님처럼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짝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힘든 일이에요. 지독하게도 어느 한 민족을 짝사랑하셨던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렇게도 짝사랑을 하셨어요. 범죄한 그들을 데려다 놓으면 또 다시 이방신을 찾고 다시 데려오면 이방신에게 가고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구약성경의 호세아서는요,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네 아내 삼으라는데 이 여자가 음탕한 여인이에요. 세상 말로 술집 여자예요, 이게. 그런데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 삼으라니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호세가 그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여자가 본래 음탕해서 집에서 아내로 들어와 있는데도 음란한 일을 하고 자식을 놓고도 밖으로 나가서 음란한 일을 하니 그때마다 호세아는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너희 민족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 나의 마음이. 너희를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데려오면 너희는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바알을 내 남편 이렇게 하고 영적 간음을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호세아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제 그날에 너희가 하나님을 내 남편입니다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바알을 내 남편이요 하는 그 영적 간음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호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한다는 건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과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맡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 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그 말하는 걸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테슬라의 자율운행만큼도 여러분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십니까? 그게 정말 와닿더라. 요즘 그 테슬라에서 만든 자율운행차, 그냥 앉기만 하면 가잖아요,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운행차보다도 하나님이 안전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주도권을 맡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것,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것이라고 여러분이 할것다 하고 맡기는 게 고작 몇 개라도 있다면 그게 무언가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고작 내 주도권이라고 맡기는 게 뭘까? 여러분,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의 주도권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시편 146편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어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얼마나 저 사람 붙잡으면 내 인생 피는 거야. 아, 사람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거기에 맡기지 마십시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인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있죠? 여러분 주도권 여러분 주식에 있죠? 여러분 주도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아가서 참 좋아해요. 아가서 읽다가 연애 편지도 쓰고 그랬어요. 예, 아가서는 참 좋아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데 실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그 초청하시는 신부 되신 우리 주님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주님 손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손잡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 앞에 맡겨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버리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 풀에 던져 사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마른 나뭇가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곤고하셔요? 뭔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그게 마른 나뭇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도권을 맡기지 못하고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곤고한 거예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는 자, 그게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여러분, 이게 로또입니다. 이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건 무조건 아멘 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일단 아멘부터 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내 입술의 고백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여러분, 한계자인 우리 인생이 무한계자인 그분 앞에 내 삶이 들어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한자인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내 일상이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삶에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가 걸었던 근원은 베드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힘이었습니까?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단다. 그러나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나 뛰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0: 안에 거할 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잖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 말이 예수예요.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고넬료라는 집안에 베드로가 가겠다고 하니까 고넬료가 많은 가족들을 다 집에 모아놓고 이웃까지도 모아놓고 참새 새끼가 참새 어미 바라보듯이 베드로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보자고 다 이렇게 듣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은 좀 찜찜한데 걔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닌데 이러고 있던 베드로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갔어요. 성령이 이끄시니 가지요. 베드로 환상을 통해서요. 가잖아요. 왜 갔단 말이에요. 옆바에 있는 그 고넬료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여러분같이 이렇게 막 그냥 눈을 쫑긋하고 그냥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그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세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온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여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 세례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으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말에 거해야 돼요. 우리 개혁신앙의 핵심 교리인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 제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여러분 그거 돼가지고 세례 다 받았거든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답.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주향교회 나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83-8471번, 061-683-8471번 여수주향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이 죽고 전쟁은 다윗 군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때 요압은 전령을 보내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전하게 했는데요.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승전부를 전하는 자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한사코 자기를 전령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기어코 허락을 받은 아이마스는 온 힘을 다해 달려서 자신보다 먼저 소식을 전하러 간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갔습니다. 다윗을 사랑했던 아이마스는 사정을 잘 모르는 구스 사람이 아들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여과 없이 전달해서 다윗이 크게 상심할까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승전의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한 후에 구스 사람을 통해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듣게 함으로 그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이마스의 사랑은 마음을 같이 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랑입니다. 지금 누군가의 아픔이 느껴진다면 설명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사람의 아픔이 찬송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늘 저 멀리서 우리 눈물의 이유를 연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울고 웃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인데요. 감정을 억지로 숨기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는 정의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고 이웃의 아픔을 향한 슬픔은 진정한 공감과 섬김으로 이어지지요. 은혜에 대한 기쁨은 감사와 찬양을 낳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정을 통해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은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기쁨까지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레시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미국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완벽주의자 케이트가 주인공입니다. 케이트는 자신만의 레시피로 주방을 꾸려가던 중 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조카 조이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사고의 충격으로 식욕을 잃은 조이는 케이트가 정성껏 만든 요리에 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주방장이 대충 만든 파스타를 들고 조이의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먹기 시작하자 그 모습을 보던 조이도 파스타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케이트는 완벽한 요리가 아니라 조용히 곁에 앉아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위로의 말을 찾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말보다 함께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함께 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말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은 때, 묵묵히 함께 곁에 있는 것은 100마디의 말보다 더한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

국제방송국제방송협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예레미야 애가 제1장
1: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지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성문들이 경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2: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다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2: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0: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1: 지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0: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2: 제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빼앗으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에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장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0: 가정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1: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0: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유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가 지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2: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0: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3: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0: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절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4: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가래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5: 제3장.
0: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의 초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0: 소망에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1: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0: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나래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2: 두려워하지 말라
0: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난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3: 제4장.

0: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기 밑이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다주 같도다. 천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여 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기체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부운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1: 저리 가라 부정하다
2: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0: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3: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0: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르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 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4: 제5장
0: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

사고 양식을 얻어 해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그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28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께 이 저녁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제이어스의 라이브 워십 앨범 중에서 예수 구원자, Jesus the Savior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께 오늘 이 저녁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한 시편 28편 9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들 준비했습니다. Evening Praise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하는데요. 이어지는 찬양은 빈들의 구원 들려드릴게요.

빈들의 구원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앱을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실시간 채팅을 통해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영어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Travis Cottrell의 Jesus Saves, 그리고 Hillsong United의 Mighty to Save 두 곡의 영어 찬양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힐성 유나이티드의 Mighty to Save,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트래비스 커트렐이 부른 Jesus Saves. 두 곡의 영어 찬양 함께 했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고 아름다우신 윤주형 목사님의 예배 인도로 함께 찬양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아침 일찍 최소한 20분, 가능하면 1시간 이상을 기도와 성경 연구를 위해 따로 떼어놓으며, 또한 잠자기 전에도 계속해서 잠깐씩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캠브리지 7인이 서약서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후퍼, 도르톤과 같은 사람들이 캠브리지 7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캠브리지에서 열린 무디 전도 집회에서 회심했습니다. 그 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중 일부를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로 보내는 큐티로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들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또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좋아하는 것을 향해 치닫게 돼 있죠. 돈을 좋아하면 돈 버는 곳으로, 쾌락을 좋아하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장소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아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룩한 쉼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을 듣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듣고 싶은 찬양들 이곳에 보내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전국에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과 함께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될 수 있습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찬양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보내주셨던 문자들 있으신데요. 2699번님께서 항상 최고의 은혜의 찬송을 가장 많이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마음이 쉼을 얻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와, 너무 감사한데요. 그리고 0233번님께서는 익산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7078번님께서 선곡이 잔잔하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지선 전사님 버전으로 꼭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비하동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신청해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해주신 대로 은혜의 시간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참 기쁨과 참 쉼이 넘쳐나길 축복하면서 우리 0233번님이 신청해주신 나의 등 뒤에서 먼저 듣고 오시죠.

가이펜로드의 오늘 나온 구세주 예수 영어 찬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함 찬양 가운데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신 씨라 신주 클래식콰이어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신효선이 찬양하는 주말씀 향하여 함께 들으셨고요.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귀한 순금보다 더 사모할 대상이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 맛을 아는 성도님들은 시키지 않아도 이 오묘한 말씀에 속살을 얻고자 쉬지 않고 매달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찬양들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또 운전 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이 풍성히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함 얻을 줄 믿습니다. 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면서 찬양 세곡 함께 듣고 오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창문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다윗의 장막의 주내 소망은 주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휴의 찬송이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결단하면서 찬양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이 방송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 곳곳에 들린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귀 기울이시면 방송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삶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얼핏 보면 모차르트의 뛰어난 음악성과 그의 삶에 초점을 둔 듯이 보이지만 실은

그의 천재성을 시기한 궁정음악가 살리에르라는 인물의 고뇌, 내적 갈등을 다룬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리에르는 실력을 갖춘 음악가였지만 자신에게 없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를 보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차르트를 무너뜨릴 음모를 꾸밉니다. 사실 우리도 남들과의 비교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다른 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물었는데요. 자신의 사명보다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를 더 궁금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고유한 재능과 존재 가치를 갖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과의 비교는 에너지 소모만 되고 백행무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띄워드릴게요.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3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3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복중의 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배가 어느 한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몸으로 살아낸 그 시간이 이미 예배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드려졌기를 바라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모리스 챕만의 Jesus Your Name 들으셨습니다. 보통 예배라고 하면 뭐 예전에는 주일 그 시간을 떠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은 또 찬양을 하는 시간을 예배라고 하는데 정작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 한 시간이 아니라 다 나머지 엿새 드러나는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인지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태도, 손해봤을 때 나오는 말, 아니면 피곤할 때 가족을 대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뭐 태도라든가 얼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 예배 실제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지 않나 그러면서 오늘 하루는 어떤 예배였는지 뭐 돌아보게 되는 그런 밤이기도 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아이자야 61의 삶의 예배,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윌러브의 예수 안에 우리 전해드렸습니다. 김대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CC 와이넌스의 Blessed Assurance, 그리고 Maverick City Music과 Naomi Rain, 그리고 Joe Barnes가 함께한 Promises, 그리고 Cody Kranz가 함께한 From Foundation까지 전해드렸습니다. 955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왠지 예전에 알던 아저씨 매트가 생각나네요. 다음 주에 외국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친구 아내가 주님 안에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제가 가족 없이 한국에 있다 보니 조언을 받으러 가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가족입니다. 감사하고 저도 주님 안에서 삶을 잘 살고 싶어요. 라고 가족이 없이 한국에 있다. 해외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인가 보네요. 사실 이 해외에서의 생활이 예전 저는 이제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아, 해외에 살면 참 좋지. 근데 나이가 들면서 또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외롭더라고요.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만났던 저는 이제 호주에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가끔 떠올라요. 특별히 뭐 개인의 얘기지만 저랑 영어 공부하겠다고, 저를 영어를 가르쳐주겠다고 성경 공부하면서 호주 사람은 아니었고 베트남 난민 출신의 형제였는데 이름이 토였어요. 토. 그 형제가 이 글을 읽으니까 저는 생각이 나네요. 토 형제 뭐하고 있는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장근이의 당신은 자유, 최유지와 조준모가 함께한 쏟아부은 그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Jesus, your presence has been so sweet today. That's really why we gather here every week. Because there has been a fresh oasis of the river of God by your grace that has been poured out. Not one of us wants to stay where we're at, though. We want so much more. We want life-transforming glory.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말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걸 대화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정리한 일곱 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잠언 18장 13절에 근거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건 대화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근거하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눈높이로 대화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의 사랑을 더해 말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말다툼을 버리지 않는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성숙한 성도는 싸우지 않고도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 가시돋친 말이나 분을 품은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심령을 회복시키고 격려하는 말을 대화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2

2장 23절 말씀입니다. 비망과 책망은 그대로 돌아오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다른 어떤 책보다 귀한 지혜가 성경 안에 모두 있습니다. 말씀이 가르치시는 지혜로운 대화법을 배워서요. 오늘도 잘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지혜로운 말이 윤활유가 되어서 관계가 더욱 융택해지고 아름다움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러빔의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7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이거요. 마지막 7번째가 가장 그 가슴에 와닿았어요.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비난과 책망을 들었을 때왜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비난과 책망은 그대로 돌아오는 메아리일 뿐이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로운 말이 서로의 관계를 더 윤택하게 하는 윤활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말이 소금과 같은지, 나의 말이 아름다운지, 또 나의 말이 지혜로운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비추어 나의 말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러?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7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려보면서 이 찬양 제 마음의 진심을 담아 여러분에게 띄워드립니다.

아멘. 희수일의 그대를 사랑하기를.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결국 사랑의 그 결정체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일곱 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세요. 뜨끔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을 나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 말로 인해서 얻는 것도 있고요. 잃는 것도 있습니다. 말을 얼마나 은혜롭게 또 부드럽게 지혜롭게 잘해야 될지, 정말 이 입의 파수꾼을 좀 붙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 첫 번째가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두 번째, 상대가 알아들 수 있도록 말한다.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마지막 일곱 번째,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게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오늘은 더 예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응대해야지 다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사랑의 말, 부드러운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관계가 더 융택해지고요. 아름다워지고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방송을 듣는 별그대 여러분이시겠죠.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금과 같이 고르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먹을 수 없이 쓴 물로 인해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10km,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거대한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만약 이전의 원망과 불평을 참고 3시간만 더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베푸심과 돌보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이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인 그 오아시스를 아주 큰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텐데 말이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피아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마다 더 깊은 감사로 삶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줄라이 프로젝트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지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범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헬의 네 주를 가까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쿠스틱 찬송가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로렌 다이글의 You Say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미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연희엘의 비워주소서 띄워드리고요. 여섯 범키의 공감하시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펜타토닉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마커스 월십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목자는 자신들이 보호하는 양들을 잘 인도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로도 또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푸른 초장으로 잘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잘 인도를 하죠. 그런데 달콤한 것을 쫓다가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목자는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북한의 지도자를 볼 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녘에 2,500만이 넘는 우리의 동포들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헛된 곳으로 또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고 있구나.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만을 잘 따르며 저 북녘에 있는 영혼들도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계세요. 앞서 가시는 주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전해드렸는데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느끼고 또 감사한데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 의심이 먼저 들기도 하죠. 하지만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진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도 주시고 또 골짜기를 굽이굽이 언덕을 넘고 건너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오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럴 때에야 넓고 푸른 초장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남북한 모든 방송하는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주님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와 대한민국의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남북한 전역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간증과 다양한 정보들, 또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사연들 보내주세요. 또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한 줄 기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복음 통일을 앞당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북한 인민군 병사로 복무하시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시고 지금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목회자로 헌신하고 계신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는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김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을 제외하면 북한만큼 가난한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굶주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북한은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게 되었을까요? 산들은 벌거숭이가 되고 있고 사람들은 내일을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겨울에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아서 추운 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이 북한에 주어졌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북한 땅을 10년 동안 다니면서 북한 고아원들을 돌보고 먹였던 한 목사님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먹지 못해서 뼈가 앙상한 아이들의 모습들도 많이 봤고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누워만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키가 자라지 않아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1m 50도 안 되는 그런 많은 아이들의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참해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 사는 이유가 미국이 제재를 해서, 또 미국이 많은 국가들을 통해서 북한을 못 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특별히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주민들을 세뇌하고 또 그렇게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 땅이 어렵게 그렇게 못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통치자들 때문입니다. 제도가 잘못됐고 경제가 잘못됐고 모든 국가 경제 시스템을 잘못된 어리석은 자들이 북한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북한을 좀 진단하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려움이 생길 거고요. 질병이 있을 거고, 흉년이 일어날 거고, 대적에게 패하게 될 거고, 땅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본적으로 북한 땅이 황폐하게 되고 농사를 지어도 소출을 거둘 수 없는, 질병과 흉년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0: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커다란 죄악을 집단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로 얘기하면 북한 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땅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메마르거나 전염병이 유행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 수준을 넘어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북한 땅에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일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세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듯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북한의 핵무기가 57개가 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북미 회담 때와는 북한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북한이 경제적, 군사안보적 지원도 많이 받았고 중국과도 다시 우호적인 관계를 다지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오히려 북한이 우위에 있다고까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오는 11월에 있을 중국 APEC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가질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바로보기에서는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2: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는데요.
0: 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현지 시각 북한 핵무기 57개 보유를 언급하면서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0: 자, 이 소식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 아닙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질문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0: 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19일 백악관에서 올해 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0: 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0: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 예.
0: 또 그는 같은 날 오후에도 김정은과의 대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 라는 질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회피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 네. 그런데 북한 핵무기 숫자를 57개라고 언급한 이날 발언,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인정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북한 핵무기 숫자를 57개로 딱 찍어서 언급한 이날 발언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라고 해석되고 있어서
1: 네.
0: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지시를 했다고 하죠?
0: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기습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를 공개한 이후에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재개를 바란다는 신호를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1: 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0: 예, 입장을 바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0: 보통 두 가지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첫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의제로 한 협상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김 위원장 입장을 의식화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0: 또 하나는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지도가 30%대까지 떨어진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거든요. 뭔가를
1: 네.
0: 내놔야 되는 입장에서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 반응들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0: 네. 북한에서는 아주 미묘한 첫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1: 예.
0: 19일 밤 김여정 담화에서 보도된 건데요. 한미연합연습축소에 대해 평가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두 지도자 김정은 트럼프의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의 연합훈련 축소만으로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지만 트럼프가 추가로 양보 조치를 내놓으면 다음에 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1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0: 예, 11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사실 불투명하지만 그때로 예상하는 이유는 11월에 중국 선전에서 APEC 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1: 예.
0: 중국에서는 김정은을 11월 APEC 회담에 초청해서 북미 회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있고요.
1: 예.
0: 또 미국 쪽에서는 APEC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이나 원산을 직접 방문해서 파격 행보를 보이는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
0: 중국에서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의도로 보이고요. 평양이나 원산에 가려는 것은 트럼프의 의도로 보입니다.
1: 네.
0: 그런데 김정은의 생각은 무엇인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1: 네. 오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0: 예,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 꾸준히 언급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성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1: 예.
0: 작년 가을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원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결국은 성사되지 않았죠. 올해 11월에도 성사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비핵화 없는 북미 수교를 원하는데 이 점에 대해 입장 정리가 덜 돼 있고 어느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을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간 끌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고 뭐 러우 전쟁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간 평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 상황을 10분 활용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양보할 것이냐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치고 들어올 것이냐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 끌기가 이루어질 거고 어려움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1: 네.
0: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북미회담 때보다 몸값이 높아졌습니다.
1: 네.
0: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협상 여지가 있었고요.
1: 네.
0: 대북 제재 해제를 해준다면 거래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노이 노딜이 있은 이후에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급속하게 이루었고 핵무기 핵생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1: 예.
0: 그리고 2022년 노후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주약이 맺어진 다음에 대규모

0: 파병과 또 러시아로부터의 경제, 군사, 안보 지원을 확보한 가운데 있습니다.
1: 예.
0: 그렇다 보면 북한의 입장이 전보다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를 지렛대로 삼아서 올해 6월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했습니다.
1: 예.
0: 또 북중 관계도 전면적으로 개선됐죠. 그러다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버거운 상대로 체급이 올라있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1: 북한이 절실하지 않은 거죠.
0: 북한이 절실하지도 않고 카드가 더 많은 것입니다.
1: 그렇죠. 네.
0: 예. 그만큼 미국에서는 설득하기 어려워지고 예. 더 많이 내놓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네 번째로 북한은 적게 내놓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내놓을 최대치를 영변 핵시설 폐쇄 정도로 보고 있고요.
1: 예.
0: 또 미국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한미 군사훈련 연구 중단, 또 대북 제재의 상당 부분 또는 전면 해제, 또 핵 보유국을 공개로 인정해 줄 것,
1: 네.
0: 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아주 파격적인 양보를 받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이것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적 성격이 북한과의 대화 성사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는데요. 한편 대화 가운데서 남한 패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1994년 제네바 회담 이후에 경수로 할 때도 사실 협상은 북미 간에 했지만 사업 추진은 남한이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에서도 남한 패싱이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실무 단계에서는 패싱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섣부르게 결론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야 될 텐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가을 경주 APEC에 이어 올해 11월 중국 선전 APEC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려 한다고 합니다. 성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국제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민족 내부의 역량이 축적되고 성숙되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새 역사가 열리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또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 바로보기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한복이 중국의 전통의상인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확산하면서 역사, 문화, 왜곡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동의 군사강국인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시리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놓고 연일 충돌하면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 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의 연방법원이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K-POP과 K-뷰티 등 K-문화의 인기에 고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을 덮치면서 알프스의 영구 동토가 녹아내려 전례 없는 규모의 낙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평양 시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은 물론 화장품과 개인 소지품까지 집중적으로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북한의 해수욕장이 단순한 피서 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방정부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도 청진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한복이 중국 전통의상인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확산하면서 역사, 문화, 왜곡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틱톡에 한복의 기원을 한푸와 연결하는 영상이 다수 게재돼 있다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서 교수는 한복이 고구려 벽화에도 등장하고 상의와 하의가 구분된 형태로 중국의 한푸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지난 수년 동안 한복이 한푸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의 백과사전이 한복을 조선족 복식으로 소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 교수는 한류 확산으로 한복과 갓 등 한국 전통 문화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이 같은 문화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왜곡을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복을 비롯한 전통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세계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동의 군사강국인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시리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놓고 연일 충돌하면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 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8일 튀르키예 국경과 가까운 시리아의 아부 알주르 공군기지를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공군기지에 튀르키예 병력 배치를 허용해 기존의 현상 유지 원칙을 깨뜨렸다며 튀르키예의 군사력 증강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튀르키예는 해당 기지에 자국군이 배치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팽창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한 군사 지원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튀르키예 군이 자국 국경 방향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국의 갈등은 2014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

시리아에 새로운 질서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튀르키예는 친튀르키예 성향의 안정적인 시리아 중앙정부를 세워 쿠르드계 무장세력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안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골란고원 인근에 강력한 시리아군이 재건되거나 튀르키예군이 남하하는 것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도 양국 갈등이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시리아 주도권 경쟁이 앞으로 중동 정세를 흔들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K-팝과 K-뷰티 등 K-컬처의 인기에 고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 20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는데요. 지난 1분기 처음으로 분기 판매액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분기에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K-뷰티와 K-팝 관련 상품의 인기가 두드러졌는데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팔린 한국 제품 가운데 화장품과 향수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K-팝 포토카드를 꾸미는 스티커 등 관련 상품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른바 할머니 조끼로 불리는 누비 조끼와 이태리 타월, 때 비누 등 한국의 일상 문화를 보여주는 제품도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국내 판매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베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규 판매자는 2년 전보다 2배로 증가했고, G마켓 글로벌 판매자도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2분기 11,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높은 원달러 환율도 역직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한국 제품을 이전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외 판매와 통관, 배송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이나 직장인들도 부업 형태로 해외 판매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75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의 복지 혜택을 이용해 재정적 부담을 줄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자립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한 것은 신청자에 대한 개별 심사를 요구하는 현행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정책을 근거로 지금까지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밝혀 기존 신청권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미국의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대상에는 소말리아와 아이티, 이란뿐 아니라 러시아와 브라질, 콜롬비아, 요르단과 이집트 등도 포함됐는데요. 이에 미국 시민단체들은 기존 이민법 체계를 뒤집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이 비자 발급 제한으로 영향을 받은 전 세계 수십만 가정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으며, 백악관과 미 법무부는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을 덮치면서 알프스의 영구 동토가 녹아내려 전례 없는 규모의 낙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알프스 몽블랑에서 발생한 낙석은 약 450건으로 종전 최다였던 2022년 300건을 이미 크게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알프스의 기온이 30도에서 35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암벽을 붙잡아주던 영구 동토의 얼음이 녹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영구 동토의 얼음이 암석을 붙잡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기온 상승으로 얼음이 녹으면서 암벽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대규모 낙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여름 축적된 열기가 겨울까지 지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올 가을에도 대형 낙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몽블랑에서 낙석으로 체코 등산객 2명이 숨졌고, 이달에도 남성 1명이 같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안전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몽블랑 등반에 이용되는 주요 산장 두 곳을 폐쇄했습니다.

합니다. 유럽 전역에서는 폭염에 따른 피해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말 이후 폭염으로 유럽에서 1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폭염과 산불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네덜란드 은행은 올해 폭염과 산불로 인한 유럽의 경제적 피해가 1,8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9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평양 시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은 물론 화장품과 개인 소지품까지 집중적으로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평양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북한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은 지난 8일 평양 건축대학과 평양 외국어대학 등 주요 대학에 이달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집중 검열을 실시한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방학 중인 학생들까지 소집해 검열 내용과 주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검열에서는 학생들의 복장과 머리 모양뿐 아니라 화장품 사용 여부와 안경테 형태, 가방 속 소지품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도 불시에 검사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에서 볼 수 있는 화장법이나 패션을 따라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학생들의 선크림과 향수 사용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청년 동맹은 남학생이 피부 관리를 위해 선크림을 바르거나 진한 향수를 사용하는 것을 이른바 자본주의 날라리 풍에 물든 비사회주의적 현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평양시내 일부 대학에는 청년 동맹 규찰대가 배치돼 학생들의 옷차림과 소지품 등을 수시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무엇이 비사회주의 행위로 지적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도 청진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편도 요금이 일반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에 육박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자유아시아 방송은 함경북도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 인민반 회의에서 일반 주민도 청진과 평양 간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 전달됐습니다. 편도 운임은 미화 100달러, 북한 돈으로 약 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생산직 노동자의 월급이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항공권 한 장을 구입하는데 약 17년에서 21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청진에서 평양까지 버스로 약 이틀, 열차로는 전력난 때문에 5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항공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높지만 실제 이용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항공료를 북한 돈이나 중국 위안화가 아닌 미국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국이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흡수하기 위해 항공편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통행증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복잡한 승인 절차와 비용까지 감안하면 일반 주민은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도 이용하기 쉽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알아봅니다.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6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14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은 수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0: 내리겠는데요. 인천과 이천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고요. 이 밖의 지역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 서울 25도, 수원과 이천 24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이천 31도, 수원 30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영서도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영월과 대관령은 오후부터, 이외 지역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철원과 춘천 23도, 영월 22도, 낮 최고기온은 영월 30도, 춘천 29도, 철원 27도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전라도와 경상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거나 맑다가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여수, 대구 24도, 포항 23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포항 36도, 광주와 대구 35도, 여수 33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와 삭주, 구성에서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24도, 안주와 신계 23도, 강계 20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27도, 안주와 강계 26도, 신계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날씨가 흐려지겠는데요. 고성과 평강, 청진에서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고성과 평강 23도, 청진 22도, 낮 최고기온은 청진이 26도, 고성과 평강 2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에서는 대체로 종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로 이겠고요. 서해 북부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이상 26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함께 하심의 그 따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은혜의 사연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문자로 남겨주시면 주후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던 공공연히 공개하던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85살의 나이에 돌연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뒤 세례까지 받았죠.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80년을 살았음에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에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동안 살면서 바라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타적인 행동에 큰 감명을 받은 것이 이유였죠. 한 나라의 총리까지 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던 이 정치인은 한평생을 고민해도 결국 인간의 존재 근원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손이 되어 어려운 일을 도왔던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 철저한 무신론자의 마음을 녹이고 복음을 전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바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경건한 오늘 하루, 구별된 오늘 하루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하루임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녹여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 문을 열어볼까요?

시편 33편 12절의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이기적인 내 자신, 자아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을 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을 구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시편 33편 1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갑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신으로 삼은 민족과 여호와께서 자신의 물림가산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되도다. 아멘.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내가 믿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태양, 공기, 물,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서도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산도 옮길 만하다고 했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성경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깨알 만한 글씨로 다섯 페이지나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새삼스럽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사탄이 후두리는 무기 중에서 가장 흉악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반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마귀, 사탄밖에 없어요. 또 두 번째로 모방. 이 사탄은 하나님을 얼마나 모방을 잘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흉내내는 자가 사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기는 무고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라고 그래서 누가? 사탄이. 일본에 무고죄를 지고 들어가는 사람이나 한국의 무고죄 숫자를 보면은 일본이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갖다 고발하죠. 죄가 있다면은 고발하고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돼요. 무고죄. 사탄, 마귀가 무고죄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

0: 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영향력. 참 하나님 다음으로 힘센 작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9장 18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이건 사탄의 종이지요,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해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9장 20절에 마가복음, 이에 데려오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우리들은 사탄의 영향력을 경시하는 적이 있죠. 과소평가를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탄에 대하실 때에 온 능력을 다 동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베어도 찬양에 이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그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정착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은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 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 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남한정착 3개월 차 우리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다시 한번 자리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제가 계속 3개월 차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00일도 안 되셨어요?
0: 예.
1: 근데 이곳에서 바라본, 다시금 바라본 자매님의 고향 땅, 북한 땅은 또 새롭게 보일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아, 제가 북한을 떠나올 때는 그것에 다시 가리라거나 그 마음을 그것에 둔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땅이었죠.
1: 네.
0: 그런데 이제 중국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이곳까지 오면서 정말 그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땅이라는 걸 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북한 땅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그 백성들의 그 이제 순교자들이나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탈북민들 우리 북향민들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언젠가는 다시 열어주실 줄 믿고 또 그 땅에 그 수많은 그 동상들과 우상들이 무너지고 아멘. 정말 그것마다에 그 김일성 연구실이나 그런 것마다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1: 아멘.
0: 복음이 정말 그 땅을 널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어리라 믿습니다.
1: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0: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저 북한 땅에 그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악이 있잖아요.
1: 네.
0: 그것들을 우리 이 남한 땅에서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상들의 회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깨달은 자로서 먼저 깨달은 자로서 그 땅의 우상들의 죄와 정말 우리들의 악함을 악함의 죄들을 우리들이 회개하고 그 땅 가운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그 북한 땅이 열어졌을 때 우리가 좀 그 복음으로 잘 준비돼서 주님이 그 준비하신 그날에 때와 시간에 하늘 문을 여셨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땅에 가서 정말 3만 4천 명의 그 복음의 용사들이 군사들로 들어가서 에스더와 같은 군사들로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1: 아멘. 그럼 그 분단의 장벽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질 때
0: 예.
1: 남과 북의 왕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유로우실 때 우리 선생님께서는 가장 먼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0: 우리 하나님의 그 뜻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1: 아멘.
0: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북한 땅에 내 고향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그분들에 전하고 싶은 게 저희 소망입니다.
1: 지금 이 시간 분명히 북한 땅에서 또 중국 땅에서 러시아 땅에서 제3국 외국에서 다양한 경로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한 주민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0: 예.
1: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리

0: 주인으로 모신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분명 있으실 테고요.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다가 같은 우리 조선말이네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이 새벽에 남한에서도 방송을 듣고 계시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조금 낯설고 생소하게 느끼는 고향 분들에게 혹시 그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 그 소망을 담아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있으시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1: 복음이라는 자체가 우리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기쁜 소식이고 정말 이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정말 그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 이 큰 기쁨 이 큰 기쁨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0: 아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요. 우리 자매님께서는 지금 나눠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터에게도 해주셨고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아시게 된 지 그래도 꽤 되신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을 처음 아셨어요?
1: 예, 저는 그 이제 중국 땅에 삼국에 와서 정말 유리방황했습니다. 예, 여기저기 정말 살 길을 찾아서 집에 돈도 보내야 되겠고 정말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방황하면서 갈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죽을 겁에 들어섰는데 정말 이 삼국에 오면은 꽤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말 죽지 못해 살게 된 그때인데 이제 우리 조선족 목사님 그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겠지만 조선족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았지만 또 이제 이 말씀과 그 찬양 그게 저의 마음에 꽂히면서 처음에는 이 반항감이라는 게 아주 높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걸 잘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리고 길리고 생명이라는 걸 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그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 그런 말씀들이
0: 아멘.
1: 저는 저의 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딱 꽂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하나로드림께 성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새벽 기도로부터 아주 빡세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0: 중국에 있을 때요.
1: 예, 우리 중국에서 사실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아이들의 후원을 해줘서 받는다는 거는 정말 너무도 큰 거거든요.
0: 정말 자녀분들.
1: 예, 자녀분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우리가 남편에게 돈 타서 쓰는 것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우리들이 나가서 신분증이 없이 돈을 번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자녀들을 후원해 주신다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면서 저의 그 더러운 돈으로 우상으로 살던 그런 것들 지금 다 보이기 시작하고 저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막 이렇게 회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은 자신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곁에 있는 분들도 살리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감사함을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0: 정말 갇힌 자를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중국에서부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조선종 목사님 그리고 남한의 여러 교회를 통한

0: 후원을 풍계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어떤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고 어떤 소망을 주셨고 지금은 또 어떤 비전 가운데 나아가고 계실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시간이 다 돼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3개월 차 우리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양강도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자매님 너무나 귀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고향 땅이 되기를 오늘도 그리움과 간절함과 그 소망으로 자매님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갑니다. 남과 북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그것이 온 세계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 같이 너희가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그날부터 너희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만유의 주제 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음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열매를 주변에 나누며 더 풍성한 열매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그 열매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요.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믿음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유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이, 그게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저녁 잠잘 때 읽었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인 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 믿는 게 복이다, 그거 생각하며 감사하며 지내오셨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라면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 은혜를 베푸실까 기대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각자 돌아볼 뿐더러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리하도록 돌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런 열매가 여러분 맺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이르렀다. 이르렀을 때 그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오는 게 아니라 들었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관련된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듣고 그저 당나귀 귀처럼 많이 아는데 그쳤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음은 들은 게 있어서 아는 채는 하면서도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왜요? 복음을 듣고 은혜 깨닫는데 실패해서요.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변화의 열매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았다면 과거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중심주의로 매사를 바라보며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심령은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과거에는 절망과 낙담이었다 할지라도 소망의 말이고 그전에는 한숨이었다 할지라도 찬양의 소리가 터져나오는 횟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의 본질에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0: 성경 말씀이 무루 익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내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다면 자연스럽게 사랑과 의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참음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는 맺어야 당연합니다. 좋은 나무니까. 근데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5년 전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것보다 지금은 사랑의 열매가 무르익어야 돼요. 과거에 온유했던 것보다 이제 이 신앙생활이 5년, 10년, 15년, 20년 돼가면 더 마음이 푸근해지고 온유해져야 돼요. 10년 전 내가 주님을 향해 충성했다면 이제는 그 충성의 열매가 더 무르익어 가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무거워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요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나무니 예수님 말씀대로 감이 맺히지요? 그런데 저 감이 더 이상 무르익질 않는 거예요. 떫은 거예요. 무르익지 않아서 자라지 않으니까. 그러면 맛있게 옆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생명, 예수 믿어서 예수 생명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라질 않는 거예요. 연결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과거의 갓난 아기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연결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좀 무르익어야 돼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뭐 원하지 됐으네 비슷하면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 물론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성장의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무르익어가는 방향성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무르익어가는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축복의 통로 찾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남보기에 내 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해서 남들은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나의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 세워라는 말씀이 무르익어가는 이게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에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열매가 자라나려면 자라나는 식으로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양분이 있어야겠지요. 자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겠지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계속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변화의 힘이 무엇일까? 변화의 방향이 무엇일까? 이 모든 질문을 뭉뚱그려서 답을 딱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1: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0: 내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내가 떠벌린다고 그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앙망하고 계속해서 배워갈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음식을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그것 자체도 없지요. 죽은 사람이 뭐 음식 먹겠어요? 사는 사람만 먹는 겁니다. 이처럼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늘 양식, 생명 양식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열매가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속 뭔가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가정에서는 인간답게 사는 거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인간의 도리 배우고

사람이 모인 사회에서는 더불어 사는 거 배우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배우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배워야 돼요. 그처럼 실천했던 교회가 본문 나오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요. 에바브라에게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복음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사람일수록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 부흥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들어섰는데도 부흥 안 되는 교회도 적지 않아요. 이러면 여러분 좀 안쓰러워해야 돼요. 아니 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교회 부흥이 안 될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에 보면 워터게이트가 나와요. 뭐가 나왔다고요? 워터게이트란 용어가 나와요. 순문이 워터게이트입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때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그걸 단면적으로 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되에 6시간이나 서서 말씀을 들었대요. 말씀 사모함이 없으면 6시간 미쳤다고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 말씀의 권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본질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인지조차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말씀의 권위를 삶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가 중요한데 그 자세는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자세의 근본이 마음이에요. 잠언 보면. 그래 내가 이 마음이요. 마음이 주의 말씀께로 향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아, 예수님 말씀하셔도 마음이 비틀어 먹으니까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 위대한 평신도였던 느헤미야, 위대한 성직자였다, 평신도였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평신도였던 느헤미야를 통해 부흥할 때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손 드는 건 항복입니다. 혹은 환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앞에 저는 항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였다고요? 그대로 인정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멘을 하는데 아멘을 몇 번 해요? 두 번이나 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가면요.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힘실어 주시고 복의 근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근데 교만은 뭐냐?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노래를 잘해. 그럴 때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 말이 그래요. 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외모를 보면 참 아름다워요.

0: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고 해야 돼요?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거면 아름답다고 해야지요. 근데 문제는 나는 저 여시보다는 내가 잘생겼어. 그게 바로 교만의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많이 주셨어요? 인정하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문제는 내가 지능지수 높고 돈이 많은데 이건 아무개보다는 한 수위다, 낮다 비교하는 거. 이게 교만이고 무서운 죄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순간 저 콜순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요. 큰 기업들.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그 유명한 레이시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의 그 CEO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변호사 하기로 이렇게 말이 오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모든 것싹 정리하고 내가 나를 이곳으로 수감되게 하신 하나님, 이걸 깨닫고는요 나중에 죄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닉슨 행정부 때 관계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수감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나서 재소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몇 개월 후에 출감하게 됩니다. 계속 그 마음 변치 않고 재소자를 위해 일합니다. 그러다가 1993년 종교계의 로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때 받았던 상금이 10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 모든 것도 자기가 안 쓰고 재소자들을 위해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칭송받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골슨이 칭송받는 열매가 무려 이거 같던 거, 성경을 배우면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위해서도 성경 말씀 꼭 배워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서 성경을 배울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제대로 알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 성경 배우지도 않으면서 뭐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내게 필요한 것을 성경적인 가치관이냐,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를 져요. 가끔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음성 들려주시는 게 성경적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간절한 욕구와 판단을 자신에게 세뇌시킨 가운데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1: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즉 우리의 마음 밖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0: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안에서 생성된 감정의 소리가 아니에요. 아, 물론 나의 정과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 믿는 그 심령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아니고 밖에서 내게 들려진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자라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기 위해서도, 아, 여러분, 이 갈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들어야지요. 근데 그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말씀을 계속 배워가야지요.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에게서요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었고,

바로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 그 터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소원 이루어 주시고 비전의 집이 올라가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터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각과 관련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었을 때는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이 배웠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렇게 만나고 말씀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신실한 일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피스토스 일꾼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말 잘하는 사람이었으니 배웠다. 가르치기를 잘하니 배웠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인정하는 것은 언어라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신실했을 때에 그를 통해서 배웠다고 지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함과 신실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실은 뭐냐?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성실하다 그래요. 근데 신실함은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을 맡기신 분의 뜻에 맞게 충실하게 수행할 때 신실하다 그럽니다. 성경의 신실함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보면 성실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성실한지 아닌지는 신실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신실함이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주의 종이면서도 내 생각대로 하면 그건 신실한 일꾼이 아닙니다. 그 일을 맡기신 주인이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실한 일꾼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사랑을 소문내는 사람, 덕담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 뭐 아무개는 좀 그렇고 뭐 뭐가 부족하고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베푸시는, 행하시는 그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덕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멘토 누굽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똑똑한 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 뭔가 이루어 가시는 그 장점을 발견하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의 덕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발견하여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서 배우면 영원히 잘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사람의 약점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밭에 심어 놓으신 좋은 것 발견하고 여러분의 자녀 볼 때 문제점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점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되 그 사랑하는 자녀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그것을 사랑의 흔적을 발견해서 말하는 사람, 계속 응원하는 사람, 해서 상대방의 믿음도 무르익어가도록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인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열매가 자라야 돼요, 열매. 자, 또 이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계속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워가고

0: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졸업이 없어요. 제대가 없어요. 평생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칼을 예력에 갈아야 돼요. 그래야 불행의 세력이 올 때 이 말씀으로 물러가라, 절망 낙담이 찾아올 때 말씀의 검으로 두려움 내어 쫓고, 그러면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이 날카롭게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비전이 앞으로 나아갈 때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예수님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예수님 닮아가야 해요. 여러분, 믿음은 성숙할수록요 더 배우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꼬맹이들은 뭐 알면 되게 잘난 체 해야 하네요. 뭐 혼자 다 아는 것처럼 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아닙니다. 모르는 게 많다 그럽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영국에서 목회할 때 경북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원래 천주교 신자였는데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던 분인데, 문제 하나를 가지고요 3개월 연구하더니 글라스고 대학에서 세미나를 열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님이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수학 분야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고 배워야 할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장성한 산에 대장부로 무르익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조금만 한 거 가지고 우쭐대는 갓난아기 상태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 말씀 더 배워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여러분의 믿음에 한번 대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이 선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도 많이 성경 많이 알고 있는데도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 체험했는데도 더 체험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지겹지 않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믿음이 무르익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쪼록 믿음이 무르익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믿음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그 열매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26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밤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가 30에서 80mm로 함경도와 황해도가 20에서 60mm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함흥과 청진, 부산이 26도, 해산과 서울, 목포, 강릉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 대전, 대구, 광주, 여수가 24도, 춘천과 포항이 23도, 강계가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 36도, 대구와 광주가 35도, 목포와 제주가 34도, 대전과 여수가 33도, 서울과 강릉이 31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이 29도, 신의주가 27도, 강계와 함흥, 청진이 26도, 평양과 해산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오늘 나누었던 주님께서 주신 목사님 통한 설교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는 성경 안에서 무르익어가는 믿음으로 행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2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으셨습니까? 아침 저녁 기온은 많이 선선해졌으나 한낮은 아직 불볕입니다. 풍성한 가을 거지를 꿈꾸는 농부들의 마음에 기도를 보태며 오늘도 은혜로 새벽을 엽니다. 지난밤 잠자리에 드실 때 단잠을 자고 가뿐하게 일어날 오늘의 새 아침을 기대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이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이 하루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감사가 뒤따르겠죠. 감사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기대와 감사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갈 것을 결단하며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6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먼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0: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번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사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거룩이 어디서 결정되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 거룩의 질서를 소유와 공간을 통해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 이 군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4절 여기는 이제 성전 안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처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물을 잘 삶고 굽고 해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물에 대한 처리, 성물을 이제 처리하는데 공간 두 개로 나눕니다. 먼저는 19절에서 20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요리 공간, 부엌이죠, 부엌.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은 백성을 위한 요리 공간, 부엌. 이게 나오죠. 자,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그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겠지만 17절에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주면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희년이 지나면 군주에게로 돌려보내라 말씀하죠. 자, 먼저 여기서 에스겔에서는 왕이라는 말 대신 군주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군주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프린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프린스 하면은 왕자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왕에게 하시는 말씀,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는 왕이라고 하지 않고 군주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군주냐? 이 왕들은 이미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한계를 드러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왕조는 멸망당했습니다. 왕은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 군주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지도자긴 지도자인데 최고 지도자는 아닌 거죠. 프린스. 위에 더 큰 왕이 있다는 겁니다. 왕자일 뿐이고 더 큰 왕이 있다. 더 큰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는 새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며 사는 지도자. 이게 이제 군주라는 거죠. 이런 군주에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제 군주하면 힘이 있죠. 힘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군주가 자기에게 땅이 있는데 너무 괜찮은 땅인데 참 마음에 드는 종, 신하가 있습니다. 야, 너에게 내 땅을 하사하겠노라. 얼마나 통 크고 멋져 보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희년이 지나면 그 땅은 원래 주인인 군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군주가 잠깐 쓸 수 있도록 양도할 수는 있겠지만 희년이 지나면 그거는 너 더 이상 신하에게 속한 게 아니라 다시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땅,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기업. 그래서 이 기업은 내 마음대로 함부로 양도하거나 물리거나 또 경계선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그 땅에 살지만 이거는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아빠랑 같이 가는데 아빠가 안 가는데 아이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맛있는 솜사탕을 들고 착 뜯어 먹으면서 아우 맛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저걸 보고 아빠 나 저거 내 거 할래. 아빠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지나가던 아이를 탁 때리고 엠마 솜사탕 내놔. 그리고 빼앗아 가지고 자 네 거다 이렇게 줬어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거 내 거야 내놔 하고 탁 때려서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풍조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힘이 좀 생기고 우리가 돈이 좀 생기고 권력이 좀 생기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이거 내 거야 임마 내놔 그리고 탁 뺏어서 딱 때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렇게 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해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잠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요거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왕이라고 너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왕들이 많았습니다. 힘 좀 있고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이 살다가 어느 포도원에 갔는데 너무 포도원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를 잘 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포도원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평원, 이스르엘 평원입니다. 그곳에 있는 기가 막힌 땅이었거든요. 이걸 보고 이 아합 왕이 와 너무 좋겠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죠. 야, 그 땅 나한테 넘겨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돈하고 뭐 다 줄게.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 그러냐. 이거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못 넘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 얘기 듣고 알아눕습니다. 누워서 낑낑대는 거예요. 아우 저 땅. 아우 저 땅 저건 내 건데 아우 이러니까 아내가 이세벨 우상 숭배에 아주 퀸카죠. 그게 지나가다가 여보 왜 그래요? 아우 저 땅 저거 갖고 싶은데 저놈이 그냥 나봇이 아주 고집을 피워가지고 내놓지를 않네. 걱정 마요 여보 내가 뺏어줄게. 그래가지고 가짜 거짓 증인을 불러다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래가지고 4절에 이 아합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밥도 안 먹고 쉽게 말하면 삐진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폐하 왜 식사를 안 하시고 삐져 계십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10절에 불량자 두 사람을 나봇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거짓말로 두 명의 증인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저 나쁜 놈을 당장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참 쉽습니다. 거짓말로 모함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자, 이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런 거 보면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왕들이 힘 좀 있다, 권력 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함부로 빼앗는, 이웃의 소유를 함부로 탈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군주,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라고 안 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왕은 왕이 아니라 프린스, 군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모든 게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 양 막 휘두르지 말고 그분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내 소유와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내 힘이 있어도 못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죠. 군주에게는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기도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부엌을 말씀하시죠. 제일 먼저는 제사장을 위한 부엌입니다. 19절에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갔고 그 방 뒤에 한 처소가 있었다. 자, 성전을 보면 들어가는 쪽이 동쪽이고요. 동쪽, 오른쪽이 북쪽입니다. 북쪽. 이 북쪽에 있는 제사장의 거룩한 방. 이거는 성소 가운데 이 성소 바로 오른쪽에 2층 테라스로 된 3층 테라스로 된 이 방이 있는데 요 거룩한 방 뒤쪽 서쪽에 한 처소가 있다. 그러니까 뒤쪽 서쪽으로 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부엌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제사장이 드렸던 20절에 속건제, 속죄제, 희생제물을 굽게 되는데 이 성물을 갖고 20절에 바깥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하니 가지 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거룩하면 좋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한 상태로 거룩한 제물을 갖고 바깥에 나가면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거룩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접하면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거룩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괴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제 이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이 웃사가 성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잡으려고 탁 손을 잡다가 거기서 바로 죽죠.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한 성괴를 감이 된 겁니다. 레위기 10장에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불 말고 다른 불을 갖고 드리게 되죠. 그러다가 바로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함부로 이 준비되지 않은 것에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바깥들로 나가면 조금 전에 성전 그림을 보시면요. 내 구석이 있습니다. 성전 뜰에 이 바깥에 보면은 오른쪽 끝, 왼쪽 끝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서리. 여기가 뭐냐? 백성들을 향한 부엌이 된다는 거죠. 부엌. 이곳에서는 이들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을 함께 처리하고 굽고 삶으며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제사장 수준에서의 거룩을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이 거룩의 재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룩도 질서를 따라 준비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갖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0: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소유의 경계, 거룩은 내 소유를 잘 구별해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렇고, 예를 들면 예물을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 이거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이거는 주님께 속한 겁니다라고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 네 거가 아니면 네 거가 아니다. 왜 신과 권모술수를 통해서 뺏으려고 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거룩을 지켜나가야 할 삶의 공간에서의 여러 층위에서의 거룩의 공간이 있는데 그 경계를 지키며 그곳에서의 거룩을 잘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유와 공간에 있어서 거룩한 구별과 또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라 할지라도 함부로 백성의 기업을 빼앗을 수 없게 정해두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산업에서 함부로 쫓아내지도 못하게 막아두셨습니다. 친히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이 말씀은 오랜 포로 생활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도와 위안을 주었으리라 생각하니 저도 함께 큰 위로를 받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며 우리도 오늘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거친 바람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마침내는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된 백성으로 예비하신 기업을 받아 누릴 것을 믿습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해 두신 법을 우리도 오늘 믿음의 눈과 귀로 받으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말씀으로 달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26일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낙심과 상심하는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찬양과 감사로 모든 막힌 담을 넘어서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주님의 뜻대로 말씀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오늘 네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하나님의 불공정 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한 제사장 국가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 국가의 구심점은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통솔 하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어갑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교회 국가입니다. 교회 국가의 운명은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며 어떤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우실까요? 교인들에게 초대 대제사장 후보를 꼽으라 한다면 단연 모세를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물론이고 제사장 직분까지도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대대로 세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처럼 존경하는 모세의 자손들에 대한 우대나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 온몸을 불살랐던 모세, 제 목숨을 내놓고 민족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0: 대면하는 중재자로서 하나님 같았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모세가 자리를 비운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을 주도했던 형 아론은 용케도 사형을 면했습니다. 동생 모세를 비방하고 지도력에 흠집을 내기도 했던 용렬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오늘의 인사청문회에 아론이 섰다면 어땠을까요? 아론이 모세를 제치고 아들들과 함께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임명받는 그날, 금송아지 사건으로 현장에서 사형당했던 3,000명의 유가족들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부정하실 만한 불공정 인사를 취하신 이유? 그것은요, 아론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아론은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3절,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자기부터 속죄를 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무지하고 연약한 죄인들의 입장에서 진심의 제사를 드리도록 아론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아론조차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안심하고 나오라고 하나님은 불공정의 비난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아예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오직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수하신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오 성령님, 저의 영혼을 영원토록 신비로운 하나님 사랑에 잠기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께서 너를 복주시네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정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해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

그때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누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장 2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은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에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거짓된 자를 미워하십니다. 정직하게 살면 당장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손에게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부정을 저지르기보다는 정직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천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얼굴을 바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직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세상이 밝아집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해라 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정직은 평생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충현교회 알렐루야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국 청나라 말기에 나라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부자였던 호서람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장사의 신, 중국 최후의 상인이라고 불렸던 호서람은 다음과 같은 장사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모든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다만 부정한 방법은 멀리하라. 둘째, 인맥을 사용해 돈을 벌어라. 다만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셋째, 친구의 도움으로 돈을 벌어라. 다만 친구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넷째, 큰 기회가 왔을 때를 놓치지 마라. 그래도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돈을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선행이 장사보다 더 중요하며 번 만큼 재물을 풀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너무나 멋진 원칙이지만 또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호서람은 왕유령이라는 사람이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었고 벼슬아치가 된 왕유령의 도움을 받아 국고를 빼돌려 큰 돈을 벌었습니다. 호서람은 자신의 원칙대로 돈을 벌지 않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며 그들과 결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계속해서 큰 돈을 뇌물로 쓰다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호서람이 자신의 원칙대로 큰 돈을 벌고 베풀었다면 지금의 평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읽고 배운 대로, 그리고 믿음의 고백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말씀을 배우고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행함이 없이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내가 누구에게 가르쳐준 좋은 교훈이 있었다면 나부터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내가 누군가? 그러기 어느 철학자가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아라.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 하나님. 두 번째로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에요. 식성도 알고 코고는 것도 알고 싫어하는 것도 알고 좋아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애들이 막 자기 엄마보다는 날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알 거예요. 자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어디를 가나. 그래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중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이름표를 달고 댕겨요. 우리 극동방송도 예외 없이 자기 명찰을 달고 댕기면서 그걸 가지고 대모

어느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 자신을 오늘 얼마나 아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나를 과대평가를 하고 어떤 때는 나를 과소평가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참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 뭐 쌍둥이가 태어날 때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어디가 다른 점이 있는 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또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만 가지고 안 되면 장로까지 붙더라. 원로 목사까지 붙고. 근데 그런 직함을 가진 사람은 참 이름 부르기가 좋지요. 조장로님, 홍장로님, 원로 목사님.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명함을 교환하면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얘기해드려도 한국 사회에서는 직함이 빨리 통해요. 오늘 스스로 내가 누군가 어떤 때는 자기 호칭이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사실 성경에 보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리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또 한 번 나와요.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그 대왕이 국교를 그리스도교로 삼았으며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의 결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박해도 받았고 어려움도 당했고 그렇지만은 콘스탄틴이가 국교를 삼았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조롱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냐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어느 직장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될 때 깜짝 놀라서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구나.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 시작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하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 정도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옆에 동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 첫째, 돈 벌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아이들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남편 출세 위해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택해서 은혜와 함께 여러분들하고 내 스스로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전 느꼈어요. 성도들의 첫 번째 대목이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다. Christian's unique title. 우리가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People of God.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반장만 뽑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뽑는 것도 명예요, 영광일진데 하나님께 뽑혔다고 하는 여러분들 자랑스러워요. 나도 하우스보이인데 하나님이 뽑아서. 그러니까 내가 자연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뽑힌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다 누구의 은혜나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 거 다 지나간 거예요. 술 먹고 도박하고 뭐 놀던 때 다 지나갔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죠. 옛날에 하던 풍습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대속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속죄, 회개,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말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머리로만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나를 찾아놓고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이 바로 그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입었죠. 우리 옷 입을 때 몇 가지 입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의 팬티를 입어라. 자비의 바지를 입어라. 겸손의 난닝구를 입어라. 온유의 코트를 입어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거기다가 외투 하나 걸치면은 두루마기 하나 걸치면은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입양이 돼서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안 계세요.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나 우리는 양자로 아들이 된 거예요. 야, 뭐 어느 큰 회사에 보니까 그 집이 딸들만 있어서 자기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삼으니까 그 양자가 그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양자가 완전히 호족에 등록이 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가졌던 거. 우리의 양자예요. 하나님의 양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나 자신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런 평화를 모르면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줄 압니다. 지난 30년, 3000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쟁이 3000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형제들이 나이가 좀 차이가 있으면 싸움을 안 하는데

한 살 차이나 두 살 차이만 되면은 얘들 자라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도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별다를 것 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다섯 가지 피의 욕망이 있다고 그래요. 과시의 욕망, passion for pageantry, 소유의 욕망, passion for possession, 내가 가져야 되겠다. 어린애들 보면은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본래 이게 형 장난감인데 동생이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 안 뺏기려고 그러지. 여긴 뺏으려고 그러지. 아주 이렇게 형이 한번 쥐어박으니까 얘는 또 울면서 쥐어엄마한테 가지. 이게 인생 삶의 모든 게 싸움, 또 싸움, 화해, 싸움. 그래서 소유의 욕망, possession for, passion for possession이라고 그러죠. 보호의 욕망, passion for protection. 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엄마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목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보호의 욕망. 네 번째로 이익의 욕망이 있다고 그랬죠. Passion for profit. 세 가지 거짓말이 있대. 처녀가 시집 가고 싶지 않다는 거짓말. 노인네가 일찍 죽고 싶다고 하는 거짓말. 뭐 또 한 가지는 뭐더라 하간에 그런 거짓말이 있대는데 이익의 욕망. Passion for profit. 다섯 번째로 애국의 욕망. Passion for patriotism. 그런데 인류에게 여섯째 피가 꼭 절실히 요청된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 평화의 갈망. Passion for peace. 기공할 새 무기를 개발한다고 전쟁이 억제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위험도를 높일 뿐이라고 했어요. 요새 이따금씩 텔레비 틀어보면 벤허가 자주 나오더라. 벤허. 벤허. 많은 사람들에게 명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벤허라고 하는 허. 그건 last name. 씨, 이름이요. 저 성이요. 성. 그 허 씨의 외어들이라는 뜻입니다. 벤허. 그래서 이 허 씨 가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던 가문이에요. 어느 날 로마의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고 부임 축하 행진이 벤허의 집 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벤허의 누이 동생이 이렇게 보다가 허물허물한 개화장이 하나 떨어져서 총독 뭐 총 총재 뭐 총독 머리에 떨어졌어. 참 부주리의 사고요.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개화장 하나가 떨어져서 총독 머리에 맞았습니다. 총독을 수행하던 거기 장교 하나가 있었죠. 메세살라라고 하는 장교. 그는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과 벤허의 애인을 다 감옥에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벤허를 노예로 팔아 게리선에 노를 젓는 중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벤허는 노예를 이용한 군용선의 사령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띄게 시작했습니다. 배가 해적선에 습격을 받았을 때 벤허가 그 사령관을 살려주고 구원해주는 생명의 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벤허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 반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결혼식에 우리가 왜 반지를 교환해요? 신랑이 자기 반지를 나한테 줄 때 내가 물어봅니다. 이 반지가 사랑의 표시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겠느냐. 어저께 신랑이 뭐 네 하고 크게 대답을 하더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신부의 손에 끼워줬어. 내가 신부한테 물어보면 신부도 오늘 하나님한테 맹세한 맹세에 무슨 물건이 있느냐. 반지를 주더라고. 그거를 신부에게 물어봤어. 이 반지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느냐. 거기도 네 그러더라고. 남편한테 끼워줬어.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에 신랑과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것부터는 두 몸이 아니야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돼가지고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 내가 양자가 됐으면은 형님이 고난받을 때 나도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도의 책임이 내가 두 번째 대지를 잡아봤어요. Christian's responsibility.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을 거야. 책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Be holy. 두 번째로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Be humble. 그러므로 나는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요. Be patient. 오래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Be forgive.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살아라. Be thankful.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찬양하고 살으라 그랬어. Be praiseful.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가슴으로 나오는 찬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에 찬양대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도 콩나물 대가리 잘 몰라. 그런데 저기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면 그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찬송 부를 때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를 정도로 하면 그 찬송 부르나 마나요.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은 신학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카루소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자질로서는 넓은 폐, 기억력, 큰 입, 많이 연습 등이 필수적이었지만은 가슴 속에 감동이 없는 찬송은 무효라고 그랬어요. 찬송도 가슴으로 부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2대 의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삶의 책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잘 간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라고 그랬어.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의 성도면 크리스찬이면 예배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감사함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부의 체험을, 신비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에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생한 현존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숯불을 갖다 그 입술에다 지졌죠. 그래서 내 말이 고운 말, 하나님에 대한 말, 복음에 대한 말, 그래서 이 입술이 변했어요. 욕하던 입술이 사랑으로 대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입술로 변해져. 이사야가 둘째, 자기 부족을 깨닫고 굴복하여 회개를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넷째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예배를 빼먹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 사람 된 사람이야.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을 노래했을 때에 절대 신의 주권과 나의 종속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 예배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거룩 거룩 거룩 Holy, Holy, Holy, Lord of all creation. 모든 것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도 예배 때마다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와이에 이민 간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탕 수습반에 저 밭에서 일하다가 주일만 되면 매 맞고 교회로 갑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봐야 됩니다. 엄청 매를 맞고도 교회로 가. 그래서 주일만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 가기 전에 매를 맞고 가겠습니다. 주인이 매 때릴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 주인이 그 사탕 수수밭에 예배당을 지어줬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은 가서 일하라고. 참 하나님께서 이만큼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래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생활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5절이에요. Christian have a gauge. 게이지가 있어. 휘발유가 다 떨어졌다. 게이지. 그거로 뭐 돼가 있고 말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쌀 사러 갈 때 나 석대만 주세요. 그럼 대로 서말만 주세요. 그럼 말로 따져줍니다. 그게 게이지라고 그러죠. Measure by.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준을 줘서 하나님께서. 평강, 감사.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기준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한다면 거기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은 이런 평화요. 들어보시겠어요? 오 평화의 모퉁이 돌 되신 아기 예수여, 화가 치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키고 상한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빈부로 나누어지고 미움으로 얼룩진 세상에 평화를 주옵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기 판매에 수출 증대에 혈안이 되어 나만 잘 살겠다는 세계의 평화를 주옵소서. 아기 예수여, 우리도 당신을 따라 평화의 추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나타내는 한문이 있어요. 한자가 있는데 화자가 있죠. 거기 입구자가 있습니다. 속에 밥이 있다는 뜻이죠. 거기 화자는 벼 화자라고 그러는데 구상으로 보면은 경제적 평화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안자가 있어. 평안이라고 하는 안자는 지붕 아래 여자가 있다는 얘기요. 그거는 사회적인 평안, 가족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평자가 있어요. 평자. 평자를 보면은 한자에 두 심장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는 구상으로 평화의 이념을 나타내는 거래요. 이는 평화를 가지려면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동등한 입장에서 사이좋게
공존하여야 한다는

0: 뜻 사람들이 지혜적이고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종류의 평화가 있다면 개인적인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내 개인적인 평화. 두 번째로 평화가 있다면은 공동체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영국의 시인인데 그가 비파의 노래를 이렇게 써놨어요. 1년은 봄, 때는 아침, 아침은 7시, 언덕 기슬에 이슬은 방울방울, 종달새 날아오고 달팽이 가시나무 위에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니 세상 모두 태평하여라. 그래서 공동체 책임이 뭐냐? 교회 안에서 평화, 직장 안에서 평화, 가정 안에서 평화, 정치 안에서 평화. 그렇기 때문에 빌그램 목사님이 전쟁으로부터는 결코 평화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 전쟁은 빈곤과 불경기와 곤고와 증오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평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은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때에 우리 주변에 다 평화가 깃들이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죠. 안디옥의 이름이 아니고 침례 교단의 이름도 아니고 담임 목사나 원로 목사의 이름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줘도 예수의 이름.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 전도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더라도 교회에게 내는 거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내가 누군가? 누구긴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전도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 내가 누구요? 찬양대요. 내가 누구요? 장로요. 내가 누구요? 집사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성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70-7018-1331, 070-7018-1331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나날이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위에 바르게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평화 속에서 발전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분열을 극복하여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 국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8월 26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태초부터 이어진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된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자리가 아니다. 태초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완성된 순간이다. 에덴에서 끊어진 길이 겟세마네의 순종을 지나 마침내 십자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나를 향해 여전히 살아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됨과 동시에 그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경험의 자리다. 우리 방송사 직원이 전시회에 갔대요. 거기서 이런 은혜의 글귀를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니까 은혜가 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순간이 십자가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 복된 아침에도 계속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하루의 문이 열렸습니다. 혹시 어제 해결하지 못했던 무거운 일들이 있으셔요? 혹시나 많은 고단함이 있으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비슷한 마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가장 밝고 찬란하게 빛나는 거룩한 자리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십자가다. 아, 주님이 과연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실까? 주님은 정말로 나처럼 이렇게 작고 초라한 삶을 기억하고 계실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겪으신 처절한 고통의 현장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 흘러온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의 물줄기를 보여줍니다. 오늘 그 사랑의 물줄기가 우리의 아침 일상 가운데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이 아침이 행복해요.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한 영혼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복된 수요일 아침이에요. 새롭게 새롭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발전하고 더 새로워집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오늘 이 찬송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부르셨겠어요? 더 새롭게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셨어요? 아, 저도 조금 전에 이렇게 뭉클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아,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우리의 작고 초라한 삶도 주님이 기억해 주실까요?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규정해 주신 거겠죠? 우리를 대충 기억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는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과 바꿀 만큼 너는 정말 소망 있고 귀한 나의 사랑의 존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큰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당사자들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죄책감, 중압감, 이 부분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죠. 오늘 이 복된 아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은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하고요. 오늘은 모닝 인터뷰, 특별한 모닝 인터뷰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아, 어저께 여러분 기억하시죠? 터치유, 터치유. 참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정말 한 영혼이 살아났고, 또 그 영혼이 저 영원한 삶,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자, 먼저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5123님, 할렐루야, 저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 4868님, 오늘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더 듣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음성 더 진하게 듣게 하실 줄 믿고요. 자, 오늘 우리 지부장님들 많은 분들에게 이 링크도 공유해 주시고, 아, 은혜로운 찬양 후에 잠시 후에 특별한 모닝 인터뷰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양합시다.

0: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라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또 이 이른 아침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힘있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이했어요. 참 라디오 전도대회 여러 발대식도 그렇고 정말 나라사랑 축제도 그렇고요. 행사 하나하나 참 많은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요, 지금은 이제 8월이지만 9월 초에 기도의 불꽃을 일으키고자 하는데요. 아, 과거 미스바에 모여 한마음으로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미스바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모닝 인터뷰 시간, 이번 특별 기도회가 가진 은혜로운 소식을 자세히 전해주실 텐데요. 극동방송 백두현 양육국장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예.
1: 아멘. 할렐루야.
0: 또 준비하시느라 엄청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청취자분들 우리 백두현 국장님 좀 반갑게 힘있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좋은 아침입니다를 애청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양육국장 백두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반갑고요. 올해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오늘 9월 8일 있을 미스바 특별기도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성옥석 아나운서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0: 네, 아, 힘이 납니다.
1: 아, 힘이 납니다.
0: 역시 그냥 인사가 힘 있는 인사 감사하고요.

0: 오시는 분들 참 많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 가정의 문제를 품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자녀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시는 분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70주년을 맞았잖아요.
1: 예.
0: 이번엔 좀 더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1: 아멘.
0: 앞으로 7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특별 기도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1: 예.
0: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미스바 특별 기도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앞으로 그 남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미스바 특별 기도회는 무엇보다 우리 개인의 기도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1: 네. 아, 정말 특별한 네. 기도다라는 이 마음이 더 강하게 오고 특별히 방송 가족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 그 사랑의 네.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 당사자들 정말 함께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번 기도회 아주 귀한 강사 목사님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오시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1: 예.
0: 네, 그냥도 그 문구 중에 특별 들어가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네,
0: 그런데요. 이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이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1: 예.
0: 이 강사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을 모십니다.
1: 목사님이 오세요?
0: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 와,
0: 그동안 참 미스바 기도회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1: 예,
0: 참 국내 많은 분들을 모셨어요. 또 말씀에 능력 있는 분들, 치유의 역사 있는 분들 참 많이 모셨는데
1: 네.
0: 이번에는 극동방송 70주년 기념으로 특별하게 김정환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예. 강사로 나서게 되시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번 특별 기도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순서자들을 잠깐 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1: 그럼요.
0: 네네. 그 유명한 그 바리톤 성악가인 베이스 함석헌 교수를 비롯해서요. 베이스 함석헌 교수가 운영위원 찬양팀을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 찬양팀의 찬양, 그리고 목회자 자문위원장이신 든든한 교회 장양인 목사님의 사회로, 또 충만한 교회 임다윈 목사님의 대표 기도, 과천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님의 성경봉독, 그리고 운영위원과 수원안디옥교회 연합찬양대 찬양, 그리고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고요.
1: 와.
0: 그리고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또 축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마친 후에는 20여 분의 안수 기도를 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직접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 주십니다.
1: 야.
0: 그래서요, 미스바 특별 기도회 입장하실 때 기도 제목을 다 그 적을 수 있도록 종이를 나눠드려요.
1: 예.
0: 그래서 그 종이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에 마친 후에 안수기도할 때 우리 안수기도하는 목사님께 보여주시면 목사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꽁꽁 읽으시고 거기에 맞는 말씀도 주시고 뜨겁게 안수기도를 해주십니다.
1: 네.
0: 매번 그 미스바 기도에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아멘.
0: 네.
1: 참 귀한 시간이고 자세히 보니까 이번 네. 창사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미스바 특별 기도에는 우리 김정한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이 또 함께하네요. 우리 운영위원들도 함께하고 정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을 또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특송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고 네.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참 그런데 보면은 그동안에도 이 기도의 응답 간증들이 정말 많았던 시간이었었어요. 국장님.
0: 네네. 이 바쁘고 짧은 시간대에 다 이게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지만요. 그 기도의 응답 받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자녀의 문제 또

0: 부부, 가정, 또 직장 문제 등등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 참 많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1: 예.
0: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 저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저 이 문제 때문에 여기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 예.
0: 근데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마음을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기도가 힘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참 경험을 많이 하시는데,
1: 아멘.
0: 복음 속의 기도원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극동 방송이 있는데, 극동 아트홀에서 열리는데,
1: 예.
0: 복음 속의 기도원 이곳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에 그 참석하고 싶지만, 내가 꼭 가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 그렇지만, 기도에 올 때는 꼭 거창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 한마디의 기도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역의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베푸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1: 아멘. 아, 네. 오늘 이 시간에 기대가 되고요.
0: 네.
1: 김정한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참 우리 운영위원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섬기고,
0: 네.
1: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21분을 모셔서 뜨겁게 또 안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간증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멘. 붙들어 주시는 그런 기적들.
0: 네.
1: 우리 국장님도 또 이 행사를 또 세부적으로 준비하실 텐데
0: 네,
1: 정말
0: 네.
1: 현장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영적인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0: 네. 저는요, 이번 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참석을 준비 중이시고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먼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힘든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 못하는 고민, 또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일들, 또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한 순간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 아멘.
0: 이번 미스바 기도회에서 그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그리고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지인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오시면 좋겠어요. 아, 여기 오시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안수기도 받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에 한 분 그 마음이 회복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또 그 기도가 우리 교회와 사회, 나라를 위한 기도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아멘.
0: 네.
1: 그 바람이 분명 우리만 그냥 간직한 바람이 아니라
0: 특별히
1: 9월 8일 화요일 인데요.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여러분 이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못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0: 네.
1: 6089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미스바 기도회 저의 피디님 온 가족이 함께 가고 싶습니다.
0: 알레루야.
1: 저 그동안 참석할 때마다 뜨겁게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0: 네.
1: 가족과 함께합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근데 기도회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참여 문자 안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9월 8일 화요일, 9월 8일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창사 70주년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열리는데요. 지금도 뭐 계속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예.
0: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샵 1069죠. 샵 1069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 그 미스바 특별 기도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미스바 이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링크뿐만 아니라 전화도 받고 있는데요. 서울전화 02-320-01

0: 0114.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 전화 02-320-0114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입장은요, 9시 20분부터입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서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또 찬양하시는 기쁨의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마음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1: 좋아요. 자, 오늘 우리 방송 가족들 듣고 계시는데요. 네. 7485님도 미스바라고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문자로 참여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만 하면 신청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면 이제 링크를 여러분이 이제 받으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0: 네,
1: 그러면
0: 네.
1: 그 링크로 신청을 해야, 그래야 완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리 6952님도 처음으로 미스바 5665337624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미스바 기도에 기대함을 가지고 신청하시는데요. 샵 1069번. 여러분 마음에 나 가서 같이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싶다. 그 마음 자체가 저는 믿음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요. 그런 감동이 네. 오신 분이시라면 샵 1069번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극동방송 아트홀이고, 오늘 사실 이 방송이 우리 전국으로 좀 나가게 돼서
0: 네네.
1: 아 이게 제주에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데, 여러분 전 잘 모르겠어요. 감동이 오시면 비행기 타고 가시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또 기도 중보하시는 거고 아셨죠? 미스바 기도회, 아 미스바 특별 기도회 가려고. 야, 6641님 벌써 이 문자가 다릅니다. 휴가를 내셨대요. 할렐루야,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백재현 국장님 청취자분들께 네. 또 함께 동료, 참여 동료 해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 조금 전에 휴가 내서 이제 오시겠다고 하신 분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사모하신 분들은 휴가도 내고 오십니다.
1: 야.
0: 정말 인생의 인생일 때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미스바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두고 있는 또 생각나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라 가장 먼저 하는 것이다.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힘들면 사람부터 찾잖아요.
1: 예.
0: 행복부터 찾게 되는데, 뭐 직장, 가정, 자녀, 건강 문제 생기면 사람부터 찾는데 아니에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트홀에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 찾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미스바라고 지금 남겨주십시오. 미스바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오늘 그 아멘. 뜨거운 마음들 아마 많은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을 믿고요. 0517님이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이것도 진짜 네. 감사해요. 피디님, 매월 그 기도의 소식 들을 때 저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핑계로 미뤘었는데 이번 9월 8일 화요일엔 휴가 내고 가겠습니다.
0: 할렐루야.
1: 이야, 오늘도 6910님 미스바 저 처음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미스바 기도에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 미스바라고 샵 1069번으로 지금 문자로 참여하시면요. 이게 이제 신청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링크가 가면 그 링크를 꾹 눌러보셔서 아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9월 8일 화요일에 있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미스바 특별 기도회 소식 극동방송 백두현 양육국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또 이 일을 또 세부적으로 준비해 나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국장님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는데요.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미스바 아니고요. 미스바입니다. 어떤 분은 리스바, 리스바 하는데 미스바 기도회 아시죠? 아,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라고 내가 기도에 참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미스바라고 문자 주시면 분명 또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대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신청하시는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참 우리의 시간을 내고 열정을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미스바라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십시오. 마귀들과 싸울지라. 크룩스의 찬양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신청 문자 기대하고요. 혹시나는 참석을 못하는데 하실 분들은 괜찮습니다. 9월 8일 이 기도회를 위해 여러분 또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아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죠,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의 물줄기를 보여준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죠.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리는 창사 70주년 미스바 특별 기도회, 여러분 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함께 신청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거든요. 이렇게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미스바라고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 링크를 또 꼭 누르셔서 신청을 하셔야 정말 신청이 된 겁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주시면 또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이 복된 아침 주님이 은혜와 감동을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더 사랑하며, 더 기도하며, 더 선교하며, 더 주님께 특심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날이란 찬양 함께하면서 이 시간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정완훈 목사입니다. 8월 15일 광복의 기쁨 속에서 추록한 손양원 목사님은 쉴 틈 없이 전국을 다니며 60여 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옥중에서도 주와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던 목사님에게 자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광복의 달 8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 보십시오. 손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씨앗을 심읍시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거

0: 그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술이 전화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에 이런 안전 안내를 듣게 됩니다. 비상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아이에게 먼저 씌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반드시 어른인 내가 먼저 마스크를 착용한 뒤에 아이를 도와야 한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다른 사람도 끝까지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을 살리고 싶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지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지만 그러려면 먼저 내가 복음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 샘 곁에 있었고, 그래서 가지가 무성해졌고, 마침내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먼저 생명의 샘 되시는 주님 곁에 머물며 내가 먼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살아나고 내 잔에 은혜가 가득 차오르면 그 은혜는 결국 담을 넘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내가 먼저 잔이 넘치는 것, 어쩌면 모든 일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곁에서 우리의 잔부터 은혜로 가득 채워볼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같이 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네, 이 야곱의 축복의 첫 가사,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이 바로 떠오르는 찬양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담을 넘었다 라는 말보다 샘 곁에 있었다 라는 말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내가 잘 돼서 담을 넘으면 좋겠다, 그 결과만 바라봅니다. 좋은 부모가 돼야지, 가족에게 힘이 돼줘야지, 직장에서도 내 몫을 잘해야지,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야지, 이런저런 잘 살아내야 하는 이런 덕이 되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렇게 여기저기 가지를 뻗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좀 지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다 챙기는데 정작 나는 누가 챙겨주지? 그럴 때는 가지를 더 멀리 뻗으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지금 샘 곁에 잘 붙어있는지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결국 바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겠죠. 내가 먼저 은혜로 살아나는 것, 내 잔이 먼저 차고 넘치는 것, 그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사랑하고 더 멀리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한 시작입니다. 샘 곁에 있으니 가지가 무성해지고, 무성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담을 넘었던 것처럼요. 생명의 샘 되시는 주님 곁에서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촉촉하게 채우면 어느새 내 안에 채워진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담장 너머까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였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주여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잔, 네, 성령의 은혜의 그 잔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찬양 같이 해봤습니다. 8190번님이 정말 제 이야기 같아요. 힘찬 라디오 들으면서 많이 공감도 하고 또 은혜 받고 있다고 주셨어요. 요즘에 가족들 챙기랴 직장 일하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정작 제 마음은 바짝 말라갔던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일보다 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부터 채워봐야겠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샘 곁에 머무는 것, 우리 주님이 제공하는 그 생수, 네, 생명의 근원에 항상 적셔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쓰러질 때가 많죠. 지칠 때가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요, 더한 일도 거뜬히 해낼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 참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2461번님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축복송으로도 많이 부르고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부르죠. 우리 아들 군대 보낼 때 이 찬양 불러주다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니 자녀가 잘 되기만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고 찬양을 통해 축복했던 것 같아요. 라고 아멘입니다. 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축복의 이 대상들이 그냥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담을 넘는 가지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렀습니다. 5038번님이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다라는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뭔가 나를 챙기는 건 괜히 이기적인 것 같았는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부터 채워달라고 기도해보려고 해요. 네, 이거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고갈되면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공급받을 때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이웃들을 섬길 수 있다고 또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내 잔이 먼저 넘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것으로 또 채워줘야겠죠. 샘 곁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그 가지가 자연스럽게 담을 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며 말씀과 복음으로 충분히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담장 넘어 누군가에게까지 전해지길 바라며 오늘도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은 여수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그래 오늘은 에베소서의 전체의 내용은 주제는 이제 교회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우리 국동에도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 밖으로,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고요. 칼레오,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합해져서,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뜻을 풀이해보면, 밖으로부터 불러내다,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르심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교회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몸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이 교회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죠. 뭐 신부로 비유하기도 하고 집으로 비유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참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뭐 눈, 코, 입부터 시작해서 귀, 손, 발 이런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은 지체도 있죠. 심장, 뭐 폐, 허파, 간, 뭐 십이지장, 뭐 대장, 소장.

췌장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속에 있는 여러 뼈들, 또 신경, 세포,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체가 다양하지만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양하고요. 그리고 그 지체의 역할 또한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의 역할은 뭐죠? 보는 게 역할이죠. 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듣는 거. 그렇죠? 입은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이렇게 하는데 말하고 먹죠. 네. 또 손은요? 손은 이렇게 물건을 집거나 또 일을 할 때 쓰고 발은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역할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지체들도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피를 온몸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피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죽죠. 심정지가 엄청 죽습니다. 폐는 숨을 쉬게 하고요. 위는 먹는 것을 소화시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우리 안에 몸에 지체들이 있지만 그 역할은 또 다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정말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똑같은 지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나 똑같은 사람이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다양해요. 나이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재능도 다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몸의 지체가 다양하듯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양한 지체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세우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을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교역자들만으로 가능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어린이들을 위한 BVS만 봐도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물질로도 헌신했었고요. 또 기도로 헌신하고 또 한 달 전부터 데코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차량 운행과 뒷정리까지 정말 수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와 대학 청년부 캠프와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그런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많은 지체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번 여름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자, 하나님께서 교회 여러 지체를 세우셨어요. 다양한 지체입니다.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을 다양한 지체들을 여러 지체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서로를 돌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여름 사역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 한 게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고 그것이 모여서 이 뜨거운 여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몸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물어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둘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안에 쓰고 장로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 교회의 머리로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장로님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국동지일교회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동지휘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뭐로 삼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머리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인 뭐라고요? 머리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면, 그분의 몸이고 지체라면 여러분 머리와 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머리와 몸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관계죠. 하나죠. 하나. 여러분 우리 몸에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도 죽지는 않아요. 불편할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가 잘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그 즉시로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 국동지일교회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머리와 몸이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붙어 있는 하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초등학교 자연 시험지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보여주셨는데 난 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자 이런 시험의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머리, 몸뚱이, 예. 꼬리, 예, 틀렸습니다. 예,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나시죠? 예,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거예요. 머리, 가슴, 배. 예, 괜찮습니다. 벌써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어떤 초등학교 한 명이 자, 이 문제 답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답을 이렇게 썼어요. 너무 유니크하게 썼습니다. 자, 답을 보여주세요. 죽는다. 예. 예, 틀린 답은 아니죠.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면 죽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나누어지면 죽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요. 하나. Oneness.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쯤에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밝은 빛이 임하면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그 순간에 그 밝은 빛으로 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를 박해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이유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한 것을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한마디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예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모든 세상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적으로 정말 계속해서 가성경적 가치관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의 신전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지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고 박해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그분의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아마 이해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not yet.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여러분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Already,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already and not yet.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이 오기까지 이 세상에서 먼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 있죠. 무엇이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장차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미래적인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핍박받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는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미래적인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에베소 사람들은 여전히 아데미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높이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가정같이 조그만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교회 사이즈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그 중에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칭찬한 적이 하나도 없고 그 중에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책망한 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우리 기준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거요? 좋은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다스림 앞에 온 성도들이 복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교회 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 한마디로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늘의 소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사명이 Honoring the Lord,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국동제일교회는 예수님만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기 위해.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도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VBS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BBS 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들이 열심히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이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은 무엇이냐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에요. 교회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복습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둘째,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자, 셋째,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교회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직 공사 중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사 중인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네, 시끄럽죠. 공사 중인 곳에 가면 시끄러워요. 막 먼지도 날리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때로는 다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상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공사 중이에요.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보일 수 있고 시끄러울 수 있고 성에 차지 않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저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안수 집사님들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한 명 한 명 만나보면 너무 정말 존경스럽고 사랑이 많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완벽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역하다가 때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회를 함께하다 보면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 완전하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있었고요. 또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삐그덕거리고 여전히 소리가 날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비유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0: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위한 BBS는 끝이 났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부 쓸어내는 끝이 났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품어줘야 돼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끝이 났지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 위한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은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와 헌신을 해주셨어요.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교사로 수고해 주시고 주방과 차량, 안내와 청소, 또 뒷정리해 주신 분들, 물질로 또 기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다 지체예요. 다양하지만 다 소중한 지체예요.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잖아요. 다 필요하잖아요. 다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께. 둘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셋째,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네,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우리 국동제일교도 지금 공사 중입니다. 한창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시끄럽고 때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먼지도 날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부족해도 한 지체로서 서로를 돌보고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새 생명 신의 지금까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3-2056 국동제일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8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사랑의 뜨란 이진아입니다.
1: Good morning. 매주 화요일 영어 성경 한 구절을 마음에 심고 있습니다. 말씀 속 영어 속 국동지일교회 김대일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수요일이네요.
1: 아,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야, 예, 요일을 착각을 했어요.
0: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를 영어로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1: 네.
0: 저는 목사님이 참 감사한 게 이게 긴 문장으로 안 하시고 우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게 쪼개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1: 네.
0: 특히 이번에 썸머 스페셜 끝나고 시작할 때는 거의 뭐 체를 쓸듯이 네 아주 짧게 네.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Your word,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티끌모아 태산 이런 문장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
1: 정말 묵상을 잘하셨네요.
0: 감사합니다.
1: 예,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천리길을 얼른 빨리 가고 싶고 또 높고 높은 태산을 얼른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0: 네.
1: 예, 하나님께서는 천리보다 또 태산보다 또 귀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 순간순간을 주셨습니다. 그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이 이 에드먼드 힐러리 같은
0: 네.
1: 힐러리라는 사람인데요.
0: 네.
1: 1953년 5월 29일 날
0: 네.
1: 세계 최초로 정복을 했는데
0: 네.
1: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0: 네. 에스컬레이터도
1: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을 네. 정복할 때 그 거대한 산 정상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지금 내 발 앞에 한 걸음에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0: 네.
1: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다가가다 보면 언젠간 정상에 이렇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0: 맞아요.
1: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 걷는 그 한 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